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작과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어디나 있잖아요. 너무 흔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손에 흙 묻으면 털어버립니다. 예?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가끔 공사장을 지나보면 흙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 흙은 먼지나 재와 같이 가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특히 언제? 다른 사람과 딱 비교를 해보면 너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렇게 자꾸 세상 기준으로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력으로 뭔가 증명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나타내버리고 성취하려고 하는, 뭔가 증명해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방향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실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인생을 살아보면 삶의 위기가 딱 만나게 되잖아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우러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만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은, 야,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그 한계에 딱 섰을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흙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아직까지 인상이 남는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교회 같이 가자고, 근데 니 나가라, 난 안 간다 그랬던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교회 처음 왔는데 맨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울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흙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우리 엄마 되시는 분은 알잖아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몇 주가 지나면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7주, 8주 되면 눈, 코, 입, 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12주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생기납니다. 이 놀라운 과정들이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그러한 설계를 따라서 한 생명이 만들어지고 빚어가는 것을 신비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빚어갑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몸의 체질이 달라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이렇게 빚어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만들어져가고 빚어져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수련을 하고요. 단기 성교를 합니다. 자녀들 반드시 보내야 돼요. 아마 올해는 제일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리고 하반기에 말씀 양육을 합니다.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셔요. 예배 한번 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참 연약한 거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양육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고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할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 야 저보다 더 열심이고 더 성실하게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하는 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겁니다. 이 바로 이러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겁니다. 20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며 기독교 저술가인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빚으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여기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진흙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낮아짐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내가 진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다음에는 나를 빚어가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에 그분의 손에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어떤 미래를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흙은요, 스스로 자신의 모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흙 자체로는 안 돼요. 어떤 모양으로 빚어질 것인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토기장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잖아요.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어요. 작은 접시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항아리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 우리 어떤 그런 삶의 시간들, 환경 모든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언뜻 보면은 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그때서 우리를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흙은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진흙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그릇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진흙.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 여러분 그릇 빚어보셨죠? 그릇 만들어보셨나요?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 다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흙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그릇을 상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토기장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왜 이런 또 기다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걷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이 마지막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미래까지 다 바라보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까? 저와 여러분, 지금도 계속 빚어 가거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자,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쉽게 만들면 여러분 그 그릇은 그냥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그냥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완벽합니다. 예. 그렇다고 늦지도 않고, 예.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진흙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마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듯이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여러 가지 배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난의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거예요.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세상 의지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도록, 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과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사람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아,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만남이나 좋지 않는 만남이든 간에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때로는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넓은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셔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5년 전과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뭐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뭔가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또 다듬으시고 결국은 참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맡겨진 이 책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 맡은 일을 때로는 참 힘차게 벅차게 무겁게 그 일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게 하고 더 성숙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는, 자, 정성스럽게 그렇게 빚어진 그릇이라도 때로는 흠집이 나고 때로는 어떻게요? 금이 가고 때로는 깨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남에게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아니 흔적조차 지우고 싶은 그러한 아픔과 그 다음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이 가고 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습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그냥 버리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난 부분을 만지셔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긴츠키라고 하는 아주 도자기 기법 가운데 아주 독특한 기법이 있어요. 긴츠키 공예 기법인데 깨어졌단 말이에요. 금이 간 도자기의 이 조각을 오칠로 이어 붙인 뒤에 그게 갈라진 자리에 금가루를 입혀가지고 장식하는 그러한 만드는 공예법입니다. 이 긴츠키는요, 깨어진 그 흔적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황금빛 선으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놀랍게도 그 금빛 흔적은 그 도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이 도개가가 만드는 거예요. 이 도자기는 이전보다도 더 귀한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상처 없었던 것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감추는 분이 아닙니다. 깨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흔적을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이전보다도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이 간 곳이 있습니까? 깨어져서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추고 때로는 실패한 그런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진 모습 그대로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아름답게. 제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 하나님, 내 참 교만함이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단임 목사가 되니까 이 교만이 쑥쑥쑥 계속 막 이렇게 나타나더라. 교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교만을 참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진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내 겸손한 자에게 생각지도 못할 그 은혜,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주 예전에 나올 때, 먼저 하나님, 내가 혹시 교만한 나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죠.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게 되는 것은 그냥 쳐다보기 위해서 그릇을 빚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못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상처난 것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시간과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책임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의 재질, 여기 그릇의 겉모양 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사람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사람인가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아, 저 사람은 금그릇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화려하게 뭔가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고 나는 지질이

0: 못난 곳에서 태어났다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집 배경이 좋고 뭐, 예? 뭐 유산을 물려받아서 뭐, 예? 좋은데 나는 이게 뭐냐고. 여러분 비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를 못합니다. 맡겨진 이 사명을 너무 작게 여깁니다. 예. 자꾸 다른 사람만 바라보다가는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마다 은사 다르고 성품 다르고 기질 다르고 사명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쓰시기에 깨끗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리더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렇게 있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씀으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손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쓰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어떻게 여러분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용도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살리는 아주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것이 문자 하나 보낸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섬김이 한 사람의 가정을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의 손에 딱 붙잡힐 때에 가장 중요한 용도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지십니다. 더 매끄럽고 더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아니 변화되지 못한 이 성격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깨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나요? 긴축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황금빛 선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덮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졌다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았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가장 완벽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부분을 은혜로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진흙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평생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정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 어린이 방송도 함께하며 7월 한 달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찬양의 기쁨이 가득한 7월을 잘 보냈지요. 기쁨 가득한 7월을 보내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가져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3847번님의 사연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차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아만 부르던 찬양을 이제는 집에서도 혼자 흥얼거리더라고요. 아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니 부모인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와, 친구들, 1학년 딸과 함께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의 사연이었어요. 3847번님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의 입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썸머 스페셜을 맞아 우리가 정말 많은 찬양을 듣고 부르고 있는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씩씩하게 찬양할 때도 작은 소리로 조용히 찬양할 때도 때로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양도 다 듣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아빠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3847번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나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알도록 보여주세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모습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 우리를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예수님 만난 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예수님 만난 후 찬양과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버터플라이 키즈의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캠 키즈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7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를 생각하며 한 주도 즐거운 찬양을 부르고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면서 이 여름의 무더위도 힘있게 이겨내볼까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2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대의 변화는 이전의 변화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칫 떠내려갈 판입니다.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다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많은 저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물질이 가치가 아닐 거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게 되고 그 새로운 가치를 나누어줄 수 있어야 된다. 패권자 패권 국가는. 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땅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오히려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가장 중요해지고 있는 가치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대한민국에 무속인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무속인이 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목회자는요? 목회자가 지금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대략 약 10만 명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급속도로 무속의 세계, 무속의 영성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몰라요. 길거리에 이 무속인 광고들이 난무하고요. 인터넷을 켜고 있으면요, 무속인 광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확 떠오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 뭐가 가치로울까요? 세상이 지금 떠밀려가고 있는 그 영성에 그들이 붙잡을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와 뭐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이고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시대와 시절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가치를 전수하고 나누어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가치인 복음을 붙들고 이 시대를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넘어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될 때가 써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일,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우리 안에 더 견고하고 확고해져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구경하는 시

그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 구경, 교회 구경, 십자가 구경. 그 구경하는 신앙으로는 여러분, 앞으로 닥쳐오는 이 시대를 결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흐르고 흐르는 주의 보혈을 우리 두 손 벌려서 우리의 손으로 받아서 우리의 입으로 넣어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보혈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 보혈 안에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읽으셨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10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우리는 그 새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말이에요. 저 사람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 바로 내가 나 자신이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이전의 시대, 저 소위 말하는 옛 언약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대면하게 되면 다 죽임당한다고 믿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 이상의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대면해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 교제해야 된다고요. 그 실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담력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담력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담력 있고 자신감만 있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담력이 왜 있어요? 왜 그런 자신이 생겼어요? 들어가야 하니까. 들어가야만 되니까요. 그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감격을 누리면서 저들이 저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기쁜 가운데 노래 불렀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래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그 얼굴 바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보혈 노래 불러봐야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의 보혈을 내가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을 때 그 열린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서 목숨을 걸고라도 기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이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시대,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이제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봅시다. 세상에 떠밀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당시 이때 많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박해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 가지고 함께 모인다는 이유로 저들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핍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밀려서 그 핍박에 무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떠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감격을 버리고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박해,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놀랍게도 이제 사람들이 귀찮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구경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얼마든지 공부도 하겠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귀찮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빠져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더 누리고 세상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그 이전에 핍박과 박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편 때문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이유로 지금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까워지고 만나야만 하는데 기이하게도 반대로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강력한 외침, 강력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저 떠내려가는 무리들 보면서 그들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전혀 다른 상황,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내려가고 있는,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 25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25절 말씀, 암송도 시하시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포기한 어떤 사람들, 그 모이기를 포기한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이면 박해하니까, 모이면 핍박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조금씩 조금씩 모이지 않으려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뭐가요? 모이기를 포기한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편, 다른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나가기를 귀찮아하고 사람들 보는 게 귀찮고 그래서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습관이 생겨버린 사람들, 저 옛날에는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렇게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로 모이기를 포기한

습관을 가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영적인, 신앙적인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공동체가 해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공동체가 해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가.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에 영성의 시대가 올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성의 시대는 교회가 해체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해체되고 개인의 영성의 시대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당을 찾아요. 개인적으로 점집을 찾아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영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책을 한 권 새로 냈어요. 미국 산업자본의 어떤 강력한 세력이 현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작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지금 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새로 냈어요. 그 책의 주제가 바로 영성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정치의 1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는 디지털 문명의 강력한 세력의 뒷받침을 가지고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썼느냐 하면 영성의 책을 썼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캐톨릭으로 말하자면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영성에 대한 책을 썼어요. 지금 시대가 바라보는 영성이 이런 종류란 말입니다. 개인의 영성.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칫하면 떠밀려갑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도전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뭐하자고요? 모이자고요. 모이기를 포기하였던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합니다. 고쳐야만 합니다. 모이기를 포기하였던 사람들의 습관, 그 습관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그래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본문 2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돌보고 잘 섬겨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참으로 급한 마음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입니다. 뭘 돌아보라고요? 밀려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요. 뭘 격려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힘써 모이도록 모이자고 격려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변화하는, 놀라운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저 세상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갈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건 세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중요하다. 뭘 소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상을 소망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급변의 시대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주의 보혈이 그 안에 흐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지금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은 우리가 내린 영혼의 닻과 같다 그랬습니다. 급변하여서 모두가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이 시대, 이 시절 속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혼의 닻을 깊이 땅속에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떠밀려가지 말아야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붙들려서 그 영혼의 닻을 내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항해하여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 소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면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뭐라 그럽니까?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믿으시다. 믿으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충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그 약속으로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배신, 배반, 배역, 이런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쉽게도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다짐해 보았지만 어느새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 쫓아가기 바쁩니다. 예배를 약속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어느새 돌아서 보았더니 세상 일로 분주해서 예배는 어느새 제일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해 보았지만 이제 전도하는 게 귀찮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영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신실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니까요. 그 약속하신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 모든 변화의 시절, 이 변화의 세상은 다 끝이 나고 말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요? 예, 변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0: 그렇지만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2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날이 가까이 오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고요? 모이자고요.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포기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이 가까이 오을 보면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 뭐 하자고요? 뭐 해야만 합니까? 함께 힘써 모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받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다 함께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자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더 힘써 함께 모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할 겁니다. 이념과 사상, 이런 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곧 쓸모없다는 사실을 온 인류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이후에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그렇게 추억할 거예요. 예전에, 옛날 옛적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념이 어떻고 그런 것 가지고 다투며 살았대.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전혀 새로운 문명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땅도 소용없어요. 땅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땅 파먹고 살 거 아닙니다, 이제. 산업의 자본, 자산, 이런 게 가치가 아닙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제 곧 머지않아 전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주 고귀한 영적인 자산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자산 가지고 결단코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결단코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냐고 영원한 하늘의 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제 그 영적인 가치를 열방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성의 시대 교회가 해체될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앞으로 시대 다시 한번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성은 전부 가짜니까. 우리가 가진 이 영성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다시 이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때가 곧 도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 복음만이 영원한 가치임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영원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히 앞으로 시대의 패권을 말해요? 영원한 패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 영원한 패권은 앞으로 교회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패권자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점령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시절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소망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붙잡고 함께 더 힘써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역번호 055 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 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요즘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별 생각 없이 괜찮아 라고 대답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들은 말이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가족에게 서운했던 일이 며칠째 남아있기도 하죠.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누구에게 말하기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여러 일이 겹치면서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드는 날도 있고요. 오늘 교회 가는 길에서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순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찬송으로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6일 11시 강원, 동해평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경남, 고성, 하동남부, 경북, 청송, 영덕, 봉화평지, 전남, 장성, 장흥, 강진, 영흥, 흑산도, 홍도, 나주동남부, 고래평지, 고흥남부, 전북, 고창, 임실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M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교회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순간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때 한마디라도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죠. 가족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괜히 다툼이 커질까봐 평소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별것 아닌 말에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괜찮은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나 면접 결과를 기다리면서 주변에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휴대전화 알림이 울릴 때마다 먼저 화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며칠째 답장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다가도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도 하죠. 교회에서 맡은 일이 힘들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빠 보이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지쳤는데도 할 만해요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걱정돼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들이 며칠 동안 쌓여서 나도 무엇이 힘든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는 쉽게 꺼내지 못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만들어 보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일과 서운했던 일, 지쳤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그대로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은 괜찮다는 말 뒤에 남아있던 걱정과 서운함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찬송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지치고 답답한 마음이 편히 머물 곳을 찾는 고백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어지는 곡은 아직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의 마음과 잘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면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아 말을 줄이기도 하고 나도 무엇이 힘든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게 되죠. 예배가 끝난 뒤에도 기다리고 있던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고 가족에게 받은 서운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신경 쓰였던 일이 오늘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말했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으시면서 교회 가는 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의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0: 98.1MHz,
1: 진주 FM 92.5MHz,
0: HLDD
2: 극동방송에서 11시를
3: 알려요.

0: 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질 당하심으로 고문당할 때부터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더더욱 출혈이 심했을 것입니다. 장시간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몸속의 수분은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극심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고통 중에 왜 하필이면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마름의 고통도 크지요. 적은 고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손이 못에 박혔고 발이 박혔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셨고 몸이 성한 것이 한 곳도 없는 그러면 사실은 다른 아픔, 통증, 고통도 상당히 컸을 텐데 주님은 다른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고통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고통 중에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성경이 응하게 하리하사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금 갈증을 느낀다. 너무나 목이 탄다. 그래서 목마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성경에 응하게 하리하사. 예수님은 탄생, 사역, 그리고 고난,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느 한 사역도 구약 성경의 예언과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의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하리하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의 고통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 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일까? 여러분 찾아보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목마르다 요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본문이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응하게 하려고 하셨던 구약의 말씀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편 69편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학자들은 이 말씀의 성취를 요한복음 19장 28절로 보고 있는가?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으로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그렇게 트랜스한 번역을 한 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70인경 시편 69편 그게는 22절인데 그게 보면 내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었나이다. 여기에 목마를 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에 딥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는 헬라어로 딥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두 단어 딥산과 딥소의 원래 어근이 딥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어근에서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시편 69편 21절 22절 말씀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시편 69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시자 돈 바꾸는 자들, 그 짐승을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리고 구약 성경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말씀도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나 그렇게 돼 강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들이 다 시편 69편에 있는 것을 보니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말씀의 성취도 시편 69편에 있는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동일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0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바로 시편 69편 21절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는데 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르죠. 예수님도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도 목이 마르시니까 목마르다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에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의 시인데요.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목마름의 고통, 그것이 다윗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7절과 12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모욕을 받았고 수근거림을 당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형제들조차 외면해서 심한 외로움 속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 6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싫은 소리나 사람들로부터 비방이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따르고 좋아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에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등지고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고, 형제들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심히 괴로웠던, 바로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점점 뭐 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그 다음에 손 안에 있는 핸드폰, 휴대폰을 보니까 아이들조차도 앉아있어도 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카페 가보십시오. 아이들 4명 앉아있으면 다 핸드폰 보고 있지 대화하는 아이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예. 어른들도 뭐 거의 지하철 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보면요, 전부 이러고 있지 옆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개인화되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더 소외감을 점점 느끼게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나와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분이 새신자로 와서 등록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자기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대를 했습니다. 십수년을 찬양대에 봉사했습니다. 뭐 우리 뭐 할렐루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십수년 동안 찬양대 봉사했지만 예배 마치고 어느 누구 나에게 집사님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지하식당에 밥 먹으러 가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옆 사람하고 꼭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십시오. 예, 예, 예. 집사님 오늘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일수록, 어쩌면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 교회가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새가족실에 오면 간식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들어드리고 가르쳐도 드리고, 그러니까 다섯 주는 교회 올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으니까. 수료 딱 끝나고 나면요, 새가족부는 새가족부대로 또 다른 분을 영접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나만 홀로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벌써 5년, 10년을 다녀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나를 가깝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용기가 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2주 동안 제주도에

그래서 한 교회는 더 풍성한 교회를 갖고 한 주는 열방교회를 갔는데요. 마침 열방교회 가니까 더 좋은, 더 풍성한 교회 가니까 원로 목사님이 같이 밥을 먹자 이래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고요. 풍성한 더 열방교회 가니까 그날 밥을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내 돈 주고 사 먹었으니까 사 먹었지. 만일 어느 누가 내게 밥 먹으러 가요 소리 안 했으면 그 주표집에 어떻게 식당에 내려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이렇다니까요. 예.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외로움과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은 이렇게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시편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당하는 여러분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게 다윗의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저 예수 저 미쳤다 미쳤어 완전 정신 돌았어 응? 저 귀신 들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그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낭떠지로 밀고 가서 그냥 낭떠리에서 밀어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거절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셨죠. 십자가의 앞에서는 홀로 모든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다 견디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고요. 속옷을 벗겨서 그것을 그냥 나누어 가지려고 이 서로 제비 뽑아 가지려고 그렇게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겉옷이든 속옷이든 다 벗김을 당했다. 발가벗김을 당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을 우리 예수님은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은 사람들에게 모욕, 멸시, 천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도 큰 고통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다윗의 고통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외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더니만 물을 한 모금 못 마셨더니만 내가 목이 갈증이 너무나 목이 타 이런 육체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로부터 멸시 사람들로부터 이런 수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목마름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오늘 우리로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정오에 한참 햇빛이 뜨거운 그때 물을 길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그동안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별했든지 죽었든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여성으로서 그야말로 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인간적인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그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당신이 먼저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의 해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목마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경에 대한 목마름,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어디에서 해결되는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이 자매님이 훈련을 받던 중에 어느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그 함께 훈련 받던 어느 자매님이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와서 자매님 우리 안에 모든 자매가 당신을 싫어해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홍종수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홍종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집사님 싫어해. 그 말을 들으면 집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면 엄청 충격받죠.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내내 울었답니다. 울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자. 내가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었답니다. 자매님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실수한 게 있나요? 그러면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니까 묻는 사람들마다 아니요. 자매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매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 자기가 싫은 걸 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아, 사탄은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구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아, 사람들에게 내가 다 인정받거나 사람들이 꼭 다 나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딱 붙잡고 나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응? 여러분 뭐 홍종수 집사님을 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좋아하는 거 아니시네요. 예. 뭐 전들 여러분이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예. 안 좋아하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나를 안 좋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 자매님이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정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해갈은, 영적인 목마름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사람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내가 목마름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갈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목마름의 문제에서 그러면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났다, 목마름의 문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목마른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뭐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잔 마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이거 감상하라고 지금 성찬식 하는 거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는데, 여러분 의외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목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느 교회나 예외할 것 없습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견고하게 딱 묶어져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야, 한빛교회 왔을 때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벽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저 옆집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주일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해서 주일날 카페 앉아갖고 야, 한 잔 사라, 네가 한 잔 사라 이랬어 마시면서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대화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빙글빙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딱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틈을 안 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목마름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의 고통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목마름의 고통을 지금도 여전히 안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목마르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모든 사람과입니다. 몇몇 사람과 아니라, 나와 가까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도 모든 사람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나와 좀 거리가 있고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혹시 가정에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친밀함이 있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 시편 16편 그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요래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 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꼽을 수 있는 최고의 시편. 여러분 여기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지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잊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유국, 여러분 유국에 우리 김성엽 선교사님 오셔서 오전과 저녁 시간에 선교지에서 30년, 3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간증했는데 대부분이 다 은혜를 크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야, 수요일 하기 너무 아까웠다. 주일날 했더라면 더 좋아할 뻔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신도로 나가다 보니까 후원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에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일정 다 취소하고 여기 와서 당신 우리 교회와 같이 선교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 파송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얼마 안 있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우리 경상도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가도 반겨주는 분도 없으시고 알아주는 분도 아무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늘 마음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유라시아 대회 가서 이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늘 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 교회 와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와서 오전하고 오후에 저녁 시간에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서 그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편히 문자를 보내면서 사모님, 짧은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빛교회 가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 예.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 따뜻하게 환대해 주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주는 이 사랑에 자기들은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스올에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잊게 하신, 오늘 주님의 목마름을, 십자가에 당하신 목마름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마름을 당하셨고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신 이 목마름의 해결을 통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목마르게 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 따돌리지 마십시오. 너는 우리하고 달라. 너는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따돌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해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함께 웰컴할 수 있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의 성찰을 통해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함을 얻었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었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 우리들이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한빛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고통의 고통을 호소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급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네,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의 첫 곡 콜드 워터 월십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특별히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선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렵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하고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전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묘사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험과 두려움, 큰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가사로 고백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구원의 감격도 있었고 갈급하게 부르짖을 때의 부흥을 경험하였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에 불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쉬운 것이 없어져가면서 갈급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도 멀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믿음의 야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건만 세상과 타협하고 양심과 타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도 복음의 빛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여도, 동성애 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축제를 벌여도,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우고 힘을 잃었던 것처럼 교회는 잠잠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주신 그 신앙 신실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이 되어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타성에 젖어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신학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의 강단에서 다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회에서 역사하셨고 평양 대부흥을 이루셨던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애통하며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신분과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으며 질고와 고통과 다양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가 참여할 하늘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현재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가증한 것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를 막아서는 데 용기를 주옵소서. 이슬람권이 확장되어 이 나라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변 열강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인생길을 이끄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학교와 수련회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집회의 환경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불꽃 같은 열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재정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하실 최종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0: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0: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1: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0: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

0: 그러므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1: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0: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1: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0: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성경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는데 이제 그 한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 누구누가 있는데 이 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이 아이가 그 교회에 나왔는데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이 아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 한 명을 또 스님이 데리고 오셔서 목사님 이 아이는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아빠가 또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유치부 우리 그 사역하는 것 또 유아부 성경학교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정말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한 세대를 바꿀 뿐 아니라 한 아이를 바꿈을 통해서 한 미래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지금도 보게 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함께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워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죄를 용서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면서 오늘 내 인생을 바꾸고 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니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생각하면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에게 살맛이 난다고 인사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면 살맛 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럽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처음보다 지금 믿음이 훨씬 좋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삶이 좀 평안해지면 믿음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진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은 전부 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진보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19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누어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또 나는 내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도 날마다 커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좋다는 말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공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는 자주장사, 이 염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팔았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모직, 또 직조, 염색, 이런 것들이 발전되었습니다. 섬유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것은 혼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을 이루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노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 각각 조합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그 조합이 모여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들의 수호신을 붙잡고 항상 그 수호신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다 하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된 것이죠. 너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조합에 들어와야 된다. 조합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조합의식, 다시 말하면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조합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가 걸리고 이 조합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너희가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마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잘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너희들은 너무너무 좋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처음 내가 어설프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배우면서 더 깊게 더 넓게 사랑하며 믿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가 부담스러웠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 아이들의 소원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한 목장에서 목장 주제가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마 그 목장이 모일 때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들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고 분명한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잘못된 것을 붙잡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행음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말하면 이 이세벨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 여인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하게 되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이세벨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융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자칭 여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발람이나 니골라당을 주장했던 니골라처럼 거짓된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가르친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때문에 그들이 바뀌었던 상황은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그들의 도아디라 교회 가졌던 고민의 문제를 아마 터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도아디라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없을까? 이 고민이 그들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고민은 잘못된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아마 이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 당신들 말이 맞다. 당신들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그렇게 좀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겠냐. 조금만 타협하면 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왜 그 편안한 걸 선택하지 않고 그 좁은 길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아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 그 조합에 들지 않으면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힘있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들과 조금 타협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 섬기는 것,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평일날은 이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되고 또 일주일은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장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 것과 직장생활하는 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의 말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이 한 여선자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면서 그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것들을 아마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세상에서 마음껏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세상과 등지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 때가 많습니다. 토종 비결을 보거나 점을 치러 가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어디서 교회를 개척해야 부흥할지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목사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거죠.

내가 뭐든지 잘하면, 좋게 되면, 크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치유만 된다고 하면 뭐 여길 가든 저길 가든 뭐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냐, 낫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일 성수는 가끔 할, 뭐 성수를 내가 가끔 하지 매일 어떻게 매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그 어떻게 매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학원도 좀 다니고 적당하게, 그리고 지금은 가장 바쁜 데인데 하는 말에 그들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참고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이 있는 것이 우상숭배죠. 여러분의 선택, 내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당신이 이 꿈대로 하면 성공할 거니까 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요, 집사람이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아니 왜 화를 내냐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당신이 꿈속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꿈속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꿈속에서도 나한테 잘해야지 왜 꿈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모르겠고 내가 좀 다른 걸 보고 누가 뭐라 말하니까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걸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한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이세벨을 향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내가 남들처럼 열심히 그다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한 번에 그걸 왜 하나님 좀 하나님도 그렇게 너무 꽁하지 마시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너그럽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좋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보다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좀 조그만한 회사에 일하는 것보다 내가 오니 한번 한순간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큰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한번 쓰면 그게 다 하나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 그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전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덤으로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 늘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오늘 이거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이거 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착각을 붙잡고 그 환상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가 이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이 되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단번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쁘고 선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돈 자체는 어떤 선악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선악의 문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 부자 아닙니까? 그들은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덮어져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돈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죠. 돈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자기 때문에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중심에 정말로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쫓아가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지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인생 어떤 순간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택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온전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게 뭔가 더해져야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어떤 누구는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고 말하고, 누구는 기도할 때 뭐 마음이 이렇게 막 떨림도 경험하고 뭘 경험해야 진짜 그래도 남들한테 말할 때 나 이거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주님 계셔,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줬다 말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다른 걸 체험해가지고 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지죠.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본 것, 그 본 환상 때문에 더 큰 것을 봐야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그 사람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등장하시죠. 그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 이미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는 주님이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끝까지 붙잡고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서 난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애를 쓰는지 곳곳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삶에서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면서 언제든지 말씀을 찾아가며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베풀어달라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좀 더 잘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쾌락 때문에, 순간의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전보다 더 열정으로 더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저영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열정을 더 입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영광들을,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시원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이 시간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꼭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정말 더운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잠깐만 밖에 나가도 어지럽고 땀이 뻘뻘 나는 뜨거운 계절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의 순환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또 시편 74편 16절과 17절에서는 고백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였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며

신의를 나타낸다는 시편 19편의 고백처럼 이 뜨거운 여름마저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지치기 쉬운 계절, 특별히 준비한 썸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으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제이콥 박의 주 안인 지으신 모든 세계,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황병득의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찬송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여름의 경계를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땀은 뻘뻘 나고 몸은 지치지만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잠시 숨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이어집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원에이 싱어즈의 오신실하신 주, 아이너스 합창단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라티류의 내 영혼의 빛이니 듣고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치기 쉬운 하루였지만 낮과 밤을 지키시고 여름의 계절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과 함께한 오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오아시스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피아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보금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린 청년 예수를 빨리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피 흘리는 청년 예수가 아니라 그가 등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소리치는 군중들과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숲 첫 찬양 시편 40편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두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골리앗은 거대한 거인이며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서 구덩이에 숨었지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가 37장과 36장 같은 제목의 찬송으로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큰 무기였지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골리앗은 분명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단지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거센 풍랑 같았던 내 마음은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진정됩니다. 친한 관계도 돈과 높은 자리도 거센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뿐 폭풍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것, 나머지는 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두 눈을 꼭 감고 아버지께만 집중하지요. 그러면 한없이 흔들렸던 내 초점이 맞춰집니다. 흔들렸던 내 마음도 함께. 아무리 거센 파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잠잠할 뿐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거센 파도 앞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곡으로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12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평생 부정적으로 살지만도 않았을 테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평생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모습이 자신의 형편과 교차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찬양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두 곡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언제나 삶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갈 수만은 없지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모든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원대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찬양 나의 소원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2박 3일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보며 주일학교 아이들과 꿈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 꿈이라는 것은 막막하고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말씀에 녹아들며 험악한 환경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을 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믿음의 시야가 한 뼘 더 넓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더욱 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은혜 아니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긍정의 씨앗이 자라면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의 씨앗이 자라면 잡초밭이 될 뿐입니다. 한 주간도 긍정의 씨앗을 넉넉히 뿌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새롭게 되고 무엇인가 더 필요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먼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들은 어느 누군가가 꿈을 꾸고 내가 저렇게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 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초를 캤잖아요. 그런데 누가 밝은 게 있으면 좋겠다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방송 장비를 만들고 스피커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마이크를 만들고 여러분 조명을 만들고 또 길을 장애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갈까? 그 전동 휠체어도 만들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연구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우리 인류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건데 이 복도 누군가가 저 대한민국 조선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면 잡아서 다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보고는 야,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진짜 부활이 있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로마 대제국은 오늘날로 치면 한 70개국 되는 나라가 전부 다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의자도 몰랐던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 갈릴리 초원마을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 그 평범 미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일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외여행도 아무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큰 꿈을 심어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촌놈이라서 요즘으로 치면은 백제 대학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온 세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온 세계에 십자가가 들어서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또 이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저 세계의 심장부, 저 로마, 저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는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13절에도 보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사정이 많이 있었지만 못 갔지만 내가 꼭 가야 되겠다. 15절에도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눈꼽지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을 바울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야, 저는 미친놈 아니야? 아니, 세계 대주국의 로마에 가서 예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어디가 내 꿈이 무엇인가, 나는 재능이 무엇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 꿈을 찾아서 꿈을 가져야만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잠을 자면은 야, 빨리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은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빨리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은 그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학주도 떨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겪다 보면은 우리 가슴에 있는 그런 꿈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데, 사람이 병원에 가보십시오.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사망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체 안치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모습은 살아있지만은 가슴에 손을 대어서 꿈에 대한 것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줘서 해야 될 일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시체 안치소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꿈이 없이 살다가 죽어보세요. 꿈이 없으면 그때부터 죽은 건데,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도 아무런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있다.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현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중에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조그마한 창고에서 온 세계 모든 정보를 다 나눠주겠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을 꾸고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잡서를 보십시오. 지커버그를 보세요. 기숙사 몇몇 애들 모아놓고 야 우리들 인적 정보를 막 나누고 하다가 야 이걸 전 세계에 아무나 만들까, 그게 지금은 전 세계에 다 됐잖아요. 누군가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제자들의 그 위대한 간증을 보면서도 내 인생에 꿈이 없다면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꿈은 뭡니까? 나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꿈을 찾아야 되고, 꿈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남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한 가지라도 해보십시오. 하다가 보면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꿈은요 바보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치면은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서라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저 대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꿈을 가지지 않습니까? 에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바보야 이래 말한다니까. 그리고 안 되면은 비난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또 그 위대한 꿈을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거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할 거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교인들까지도 바울은 말하고 행동하고 영달라, 허풍쟁이야, 말밖에 없어,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그 꿈을 접은 적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십시오. 늘 그는 말만 하면, 사람만 만나면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나는 로마도 복음화 시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실패,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고 이 꿈을 사람들한테 입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해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이루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아브람, 무리의 아버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지어라. 아들 한 명도 없고 나이 들은 아브라함이 종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다 이랬을 때 종들이 거기서 킥킥거리면서 무리의 아버지도 웃기는데 이름이 아들 하나도 없는 게 큰 무리의 아버지래, 이제는 나이가 99세가 돼서 미쳐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꿨대. 아, 우리 주인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말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고는 이제 내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 하니까 아브라함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전 세계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고 그 꿈대로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지 않는 것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한 그런 일정이 정해져 있어야만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에서 위대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나 그런 강연을 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누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계획이 없을지만은 일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잘못되면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꾸지도 않고 그것을 가슴 속에서도 말하지 않지만은 자기의 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공개하고 대화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꿈을 이루어주러 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다 주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전도할 무슨 비책이 있었습니까? 나는 로마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로마 황제부터 백신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다 해가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70개국 나라 전부 다 왕들부터 백신들을 다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무슨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중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고발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로마는 감옥에 갇히면은 이 사람이 도망가면은 안 되니까 간수들을 같이 다 묶었어요. 양쪽에 간수들이 두 명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간수들은 다음 자기들이 교도가 될 때까지는 이 바울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오른쪽 간수한테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나도 인생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좀 파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야, 나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 간수가 듣고 첫 문제는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만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믿은 거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 다음 교도 시에는 또 듣고 또 듣고 믿고 교자함도 그 사람 두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래서 그 감옥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믿고 믿어서 황제까지 믿고 백신들이 전부 다 믿어서 결국은 대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가 황제부터 백신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예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나는 그런 부모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날마다 고기 잡아먹던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대사도가 되어서 로마 전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했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얻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으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현하고 나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좌절시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거든요. 우리 집안을 보거든요. 내 자신을 보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는 걸 보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이 택도 눈하지 마. 야 바보야, 네 자신을 봐. 안 돼, 안 돼.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마귀는 날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맞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마귀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천체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좋은 부모도 못 만나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좋은 직장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꿈을 이루겠습니까? 마귀 당신 말이 맞습니다. 딱 속는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내 귀에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다 보십시오. 그런 세상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자기의 꿈에 헌신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창업한 즈커버그는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소통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 전부 다 사표 내고 다 갔어요. 그분의 책을 보십시오. 그때가 가장 어려웠다 그래. 가장 친한 친구도, 야, 너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자식아, 네 23살짜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전 세계를 그래 한다고? 사표 다 냈어. 직원들 사표 다 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보세요. 회사를 만들었지만 자기가 만든 회사의 이사에서 잘리가지고 쫓겨났다니까.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실패가 있어도 그들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사람들의 귀 들리는 소리 때문에 절망하거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쫓겨난 것 때문에 우리 회사원들이 다 퇴사한 것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온 세계를 소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 나를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귀 닫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꿈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마지막은 시작!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가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갔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걸어서 못 가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지역을 다 다니는데 어느 날 산맥을 넘어가는데 저는 그 산맥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고 미안해서 그 차에 커튼을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그 산맥을 넘어왔어요. 그 산맥의 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많이 휘몰아쳤는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많이 오고 나무들이 한쪽으로 다 누워져 있더라고요. 그 길을 바울은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걸어가면서 이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다음 동네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도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오늘까지 오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는 예수 믿는다고 로마 황제부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온 도시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가 있고 그 성도들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내렸던 데가 1세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세기가 됐을 때는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다 예배당을 세워서 그 예수님을 믿고 황제도 예배드리고 농부도 예배드리고 노예도 예배드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너무 피곤하다고 내가 다닌다고 걸어서 이 로마 제국을 언제 내가 다 돌겠냐,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내 산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세상이 복음화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 몇 달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불태울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제물 위에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나는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죽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그때도 자기의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은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마지막까지 달렸다.

0: 그는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첫째는 인구가 세계적 급감에서 모든 세계 인구학자들은 그냥 가만히 두어도 2075년이 되면 한국은 망할 거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첫째 날이다. 이래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 있습니까? 절 망했습니다. 천주교요? 천주교 망했어요. 지난번에 진산 스님 오신 거 보셨죠? 우리 김현일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왔더라고. 오늘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절에 가니까 사람이 안 보다 놉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어느 다른 교회 가고 오후 예배는 세계로 교회 왔습니다. 스님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보셨잖아요. 한국교회도 똑같이 위기죠. 대한민국이 위기고 한국교회가 위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세워서 하루에 600명이 등교를 하고 다 어떻게 하든지 망해가는 나라, 출산율이 없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다음 세대 훈련은 한 달에도 세우고 이번 겨울에는 전국에 있는 우리 중고 청학인들을 모아서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해서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내년 여름에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 수련을 했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3,000명, 4,000명을 다 불러 모아서 일주 동안, 2주 동안에 바른 가치관과 성경을 가르쳐서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와, 누구 시골에 있는 그 교회 너가 그거 가능하냐? 저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운다고 다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망해가는데 야 거기는 살았구나, 희망이 있구나, 야 거기는 되었네. 30년 전에 세계로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그대로 세계로 교회가 됐다면 이제 30년이 더 지나고 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되고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완벽한 계획이 없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동네를 그래서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꿈을 진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성경 말씀 봉독하고 나즈막에 찬송 부르고 절절히 기도드리는 신앙인,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실천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과 표를 붙여놓고 말씀, 찬송, 기도가 있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루틴같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 신앙, 진정한 성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러브 조이 피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피아워십의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7771님 사연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찬양 은혜 신청합니다. 요즘 기온이 높아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긴 안산이에요. 우리 모두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왜 이렇게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유가 네, 분명했어요. 기온이 높은 게 이유였어요. 야, 이게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게 기온이 높고 습도 높으면 야, 이게 숨 탁탁 막히고 그러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그게 정말 네, 위험한 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글을 봤는데

있는데요. 우리 그 요즘 유럽에 폭염이 덮치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게 더우면 좀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하거나 뭐 하면 될 거 아닌가? 더군다나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데요. 몸에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되잖아요. 기운이 그냥 쭉 빠져버린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온열 질환까지는 안 가더라도 높은 기온에 계속 노출되고 이러다 보면 힘이 쭉 빠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몸 관리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하게 되는데 거기가 보니까 안산이네요. 네, 근데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연 보시는 분들은 안산? 그러면 우리 여기보다는 좀 양반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동네마다도 왜 이렇게 기온차가 나고 여기는 비 오는데 저기는 비 안 오고 여기는 막 홍수가 나는데 저쪽은 뭐 햇볕이 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참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서로 잘 이겨내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잘 나보자고요. 자, 참 좋네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려요. 7771님 신청곡 은혜, 손경미님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주리의 찬양 듣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날이 달라지는 세상이라고들 하죠. 어제 쓸모 있던 것이 오늘 버려지는 판이니 이런 말도 나올 만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믿음입니다. 모든 가치와 바람을 사람 중심 혹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믿음, 보이지 않으나 뚜렷이 알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반석 같은 의지와 실천, 이것만이 평안의 바탕길이 될 겁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기회를 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대박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대박인데 사실 요즘 경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야, 무엇을 좀 하면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이 좀 젊었을 때 있었습니다. 뭘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결론이 뭐냐? 남들이 다 해먹고 대박 날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아서 큰 덕을 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회를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선택을 잘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말이기는 하지만 기회를 잘 잡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좋은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면 뭐 크고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의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반찬은 무엇을 할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점심은 뭘 먹을까?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잘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 저희 삶에서 가장 큰 인생의 결정을 이야기하자면 마산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뭐 기도하며 큰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좋은 가족들이 있는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물론 그 선택마저도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일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 임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또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은혜를 붙들지 않는 선택이 심판을 불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넓은 영토와 강한 국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 때의 이런 강함과 영토와 국력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솔로몬 때 가장 넓은 영토와 부와 강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는데 정말 이것은 그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땅끝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영토가 넓었고 그 명성이 자자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 다윗 시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지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영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열왕기서에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단 7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리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아는 그 요나거든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잡히시지 않으실 텐데 조금 전에 보았던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남북을 합친 이스라엘의 원래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 합친 영토보다 훨씬 크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모든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영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임했는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언급이 몇 절이요? 고작 7절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의로운 치세, 그의 행적이 있었다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겠지만 여로보암의 은혜로운 치세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토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성정이나 그의 치세, 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런 언급은 없고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토 회복이라는 은혜가 있기 전 이스라엘의 생활은 어땠냐?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영토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면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쪼그라들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지도인데 뭐 지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이 여기 기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남북 이제 합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색칠한 거 보이시죠? 이 색칠한 것은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쪼그라들고 누가 부흥했다? 이스라엘이 부흥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가난한 나라를 부하게 크게 하시고 저 큰 나라 아수르를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아수르의 힘을 약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된 다음에 다시 아수르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로,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인데 아수르가 회개하고 그 힘을 회복하면 반대로 누구의 힘이 줄어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아수르로 보내신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의 그 영토와 힘을 짜부러뜨리겠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가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도록 세우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한 통속이 되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 밑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저것이 맞는가 보네?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바른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니까 똑같이 생활하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주일 아침부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 얘기했을 때 제가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이게 속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해병대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부대에서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김빠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이게 뭐냐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누가 내 팬티를 훔쳐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거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사회를 받아야 되는데 소지품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면, 야, 해병대가 김빠이지. 남의 거 가져오면 돼. 이제 이게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가져와도 죄책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도 근데 들어먹지를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과 북이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이 들어섰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면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도 들어보고

늙은도 주고 타일러도 보고 윽박질러도 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영토를 크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려면서 이스라엘을 달래는 지경에 이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면 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줬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토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영토 회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못 살고 해도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엔 큰 당근을 한번 줘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없던 힘이 갑자기 생기니까 가난한 이웃을 전보다 더 학대하고 훨씬 크고 굵직굵직한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요 은혜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세워서 니느웨로 파송하셔서 약해진 아수르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라는 전조 증상인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느냐. 그가 능력이 없는 사람, 말 들어먹지 않는 사람, 심성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토가 회복된다는 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요나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봐도 얘네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영토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토를 회복하셨다가 다시 아수르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후가 다가온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아수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회복되는 것이 누구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훗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엔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모가 되며 다볼이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와 다볼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뭐냐면 예전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던 부흥의 근원지가 바로 미스바예요. 다볼은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신앙의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은 중요한 신앙의 유적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유적지를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승리의 상징이었던 이 장소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러분 살육죄에 빠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스바와 다볼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살육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백성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보면 4절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들에게 밥 먹으라 이러면 애들이 대답이 없어요. 한 번씩. 그 뭐 하냐 이러면 뭐 이 아이패드나 뭐 컴퓨터 한다고 뭐 거기 막 집중하고 있으면 엄마가 밥 먹으라 이러면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것이죠. 마음이 딴 데 가고 딴 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타이르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도 이 백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음란한 마음,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4절에 있는 이 음란과 더불어서 교만이 이어지게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이 음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오늘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얼굴이 너 좀 건방지게 생겼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얼굴에 교만이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토를 회복시키셨을 때 그들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토가 회복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생존 기회를 붙잡을 수 없고 교만으로 인해서 제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심판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천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며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왜 안 되느냐? 인생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느냐?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이 얼굴에 줄줄 흐르는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행가 가사처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삶입니다. 예전에 여자 연예인 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연예인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남자를 보니까 남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예. 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에서 막 대석특필하면서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한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신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 연예인을 다 말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 너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사기꾼이다. 근데 이 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괜찮아. 나는 저 사람 사랑해. 나는 저 사람을 믿어. 그러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진짜 사기꾼인 거예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가진 가산 다 거덜나고 이 남자한테 두들겨 맞고 결국 이혼하고 그 남자 고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남들의 말을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이고 정말 좋은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내 것이 다 맞고 그것이 눈에 완전히 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눈에 뭔가 씌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셨죠. 예. 저희 아내도 한 번씩 저한테 속았다 합니다. 예.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다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것이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내 것이 무조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돼야 돼. 그게 죄악된 모습의 근본적인 원형입니다. 안 된다고 해도 될 때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게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은혜를 알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고 은혜를 더욱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땅의 인생들이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대박나는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안 되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선하고 좋은 길을 가지 아니하느냐? 교만이라는 죄가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할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려놓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여름 초입인데 올해는 유독 또 이렇게 더운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더워서 아이고 왜 이렇게 덥노 짜증나네 뭐 이러면서 오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운 날씨를 보면 더워서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교회 분들 교회 오시는데 비 오면 어쩌노 다 불편할 텐데 걱정이 되고 날마다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더불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자리 지키시고 수요일 예배 자리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덥다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그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0: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손길과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이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보이면서도 내 모습은 잘 보지 않을 때가 많죠.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후에야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다양한 표현의 찬송가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급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요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탈출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 안에는 무엇인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어떤 일이나 환경 또 어떤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좀 동키호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나이 40대 중반에 강원도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또 이제 주보를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창 밖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 이곳을 떠나 바다라고 하고 싶은 막 그 욕구가 끌어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차를 타고 그냥 무조건 바다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한참을 달려가다가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돌아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그리고 돌아갈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교인이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 친구야, 너희 교인들 데리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연합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냐. 내가 지금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내가 교회를 떠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희 그 친구 목사는 그 자리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로 교회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네, 뭐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얘기가 만약에 그날 그때 자기가 그 순간에 탈출하지 않았었다면 어쩌면 자기가 목회를 그만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그때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 초롭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목사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는 평생의 그것이 추억이었다는 겁니다. 탈출은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공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도 탈출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탈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좀 잠깐 탈출 좀 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여러분, 탈출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탈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늘 탈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식물은 여러분 햇빛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늘이 드리워져 있으면은 식물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저는 근데 이 식물의 이런 모습이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고 이상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과 그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비틀어 틀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그 젊은이의 가슴 속에 꿈과 이상이 없으면은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맙니다. 아, 여기가 좋거니 하고 그저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나이를 먹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요, 그 마음속에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꿈과 이상을 향해서 노력하고 정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서 그 꿈과 이상을 펼쳐보기 위해

0: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1: 탈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았을 수도 있고 들어는 봤을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정말 이 교도소로서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어서

싶어합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갇혀 있느냐 안 갇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스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공간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남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이걸 놓고 대결을 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지만 결국 누가 이겨요? 단 한 사람의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할 만한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가장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북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로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 도망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엘리야의 본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엘리야의 본심을? 오래전에 제가 영락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할 때 한번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처음 딱 만나서 대면하자마자 꺼낸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 여기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려면 바다로 가든지 어디 뭐 다리 위로 가든지 해야지 왜 기도원을 와요? 그 이제 자초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경기도 여주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일반 목회 사역이 아니라 좀 특수 목회 사역 장애인들을 함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크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그런 선한 뜻을 알고 목사님 우리 정말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새로 하나 건축을 합시다. 그리고 내가 건축비용을 다 댈 테니까 목사님.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이 예전에 건축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의 약속을 믿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헌금을 하겠다고 했던 이 성도님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 목사가 뭐 무슨 뭐 담보물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았겠어요. 뭐 은행에서도 빌린 것도 있지만 또 빌리지 말아야 되는 제3금융권에서도 돈을 좀 빌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막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도 가하고 뭐 심지어는 조폭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이 목사님 멱살을 잡고 온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교인 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목사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온갖 면박을 주고 심지어는 막 두들겨 패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목사님에게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죽어야 되겠다. 죽는 길밖에는 없다. 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막상 죽을래니까 목사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참 그것도 양심에 걸리고 죽자니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찾다가 영락 기도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전 집회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아, 저 목사하고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을 두들기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계속 상담을 하는 동안에 그분의 눈에서 저는 죽고자 하는 열망보다 살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입으로는 내가 죽으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의 살고 싶은 열망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저는 엘리야의 심정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마음은 뭐예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큰 거죠. 그가 왜 북이스라엘을

탈출했을까요? 죽으려고 탈출한 게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내게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상황이나 그 목사님의 상황이나 하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 치고 정말로 죽으려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살고 싶은 열망이 더 크죠.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요, 살려고 더 애를 써야죠.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낙심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탈출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이 빠져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탈출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는 것은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용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고자 하는 열망,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만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탈출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탈출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그 빈 공간 속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출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 앞으로 갈 것이냐, 누구와 대면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탈출은 했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탈출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건 탈출한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1년 만에 살아가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나 죽다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왜 또 죽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이 친구 목사님이 한 1년 전에 갑자기 숨을 쉬는 것이 어렵더래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폐에 4.5cm짜리 종기가 있는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2cm짜리 암덩어리가 하나가 더 있고 또 간으로도 전이가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거 수술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항암치료를 통해서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폐암 말기 상황이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료받다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한데 그 순간에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밖에 없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특별히 해외 의학 학술지를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꺼내가지고 내가 한번 스스로 내 몸을 한번 좀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 자가치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치료했던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 3페이지짜리로 해가지고 저에게 메일로 보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을 자가치료를 했는데 4.5cm짜리 종양이 1cm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간으로 전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진 겁니다. 의사도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해놓고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친구가 나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

안에 이렇게 내가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알았대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고 예수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천국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게 성도들에게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자기 자신 안에 오늘 밤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에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그랬어요. 야 친구야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를 하지. 왜 이렇게 다 나은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목사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났어. 이 목사도 생각 안 나더라고. 하나님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사람이 생각났다? 그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요 생각나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정말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찾아갈 겁니까? 누구 앞으로 갈 거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광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 치료는 받고 있지만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째 좀 하루라도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복잡한지. 한 가지 해결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언제쯤 내가 이 고난의 사슬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정말 이 모든 것들 좀 다 내려놓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지. 그리고 또 부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차에 앉아있느니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놨는데 본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낫겠지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번지수를 잘 찾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답을 얻어갖고 돌아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 그 중에 하나의 진리, 그 중에 하나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닥쳐와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탈출 이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답을 찾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엘리야 탈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탈진을 회복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그가
광야에 나

나가서 하룻길을 걸어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자기 위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잠이 옵니까? 죽고자 하는 자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와요? 그가 누웠지만 그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그분들은 이 잠의 소중함, 그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단 하룻밤이라도 좀 푹 좀 자게 해주세요. 깊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잠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잠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잠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자면서도 꼭 여기다가 적용을 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뭐 일주일 내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 자리에 오셔서 깊은 잠을 주무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잠을 못 이기시겠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눈은 감고 있어도 귀는 열려 있어 다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요. 그를 어루만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죠.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만짐으로써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수추로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먹이셨을까요? 먹어야 힘을 내죠. 그런데 먹어도 그냥 떡이 아닙니다. 숯에 구운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떡이 맛있을까요? 구운 떡이 맛있을까요? 구운 떡이 맛있잖아요. 저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맛있는 떡을 먹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까지는 40일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 지쳐있고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이끌고 40일 동안을 호렙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먹이고 마시우게 한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계속해서 재우고 어루만지고 먹이시면서 그가 먹고 힘을 내어 호렙산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를 만져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탈출해서 탈출로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렙산이 어딥니까?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너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려고 나왔던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살려고 나왔던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는 자신의 남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또다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또다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남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매 순간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고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때 그 은혜의 순간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도우셨는데 지금은 안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지난날 내 인생에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여전히 나를 치유하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이 찾아와 있습니까? 절망이 찾아와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무의미한 내 삶에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좀 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탈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탈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안녕하세요. 7월 마지막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조인아입니다. 요즘 더운 여름에 여러분은 삶이 기쁘신가요? 어떠신가요? 프랑스어로 Joie de vivre, 직역하면 삶의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조건 없는 행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기쁨의 이유라고 하네요. 숨쉬고 걷고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고 살랑거리는 바람도 느끼고 그리고 푸른 하늘도 마음껏 보고 이런 아름다운 것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삶을 온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태도가 삶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아침에 매미소리, 새소리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소중한 시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썸머 스페셜로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과 잔잔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 띄웁니다. 모스톨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모스톨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루하루 눈을 떠서 가족의 얼굴을 보고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에 소원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 그때를 생각만 해도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음껏 자연을 느끼며 호흡하며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기억해보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들으신 곡은 어노인팅의 노래로 주의 신을 내가 떠나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소망의 바다의 노래로 더욱 사랑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은 예람 워십의 노래로 전심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함의 관계로 초청하시죠. 거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출발이자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친밀한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영혼에 맺게 될 열매를 그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약속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린다 맥케크니의 연주로 만유의 주제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바리톤 김주택 음성으로 눈을 주님께 돌려 감상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고하는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겠다는 사모함과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며 이만 하나님이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일디보의 노래로 You Raise Me Up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셸럭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기타 연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단단해지려고 애쓰고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지내온 사람들은 또 다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남는 힘은 단단함보다 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을 낮추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마음이 삶을 더 오래 버티게 하기도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혜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급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그 중에 31절부터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아주 오래된 복음송 두 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복음송은 제가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자주 즐겨 불렀던 것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래들이 나온 것이 아마 50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건번만 잔뜩 들었던 저는 이 복음송을 영어로 자주 불렀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그냥 불러도 되는데 그때는 영어로 부르면 자매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꽤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 불렀고 또 그때는 또 웬일인지 이 영어 가사와 한글을 비교하면서 번역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도 자주 부릅니다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이것도 참 자주 불렀습니다. 이런 복음송들은 대부분 찬양할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놓지 마시고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는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지금 이맘때쯤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농촌 봉사활동을 충청도 산골 어느 마을로 갔었는데 거기에 정말 거대하고 오래된 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 섰을 때 그 나무의 크기와 그 나무의 그 세월에 압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 나무를 지으시고 수백 년 동안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내가 찬양했던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인생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찬송을 했었지만 그날 이 나무 아래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다윗은 바로 앞에 있던 시편 103편에서도 저는 셀프 토크 자기 대화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나여 나 자신이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다윗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네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나의 지난 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신 그 일로 인하여,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새롭게

이런 내용 때문에 시편 104편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의 복사판이다. 창세기 1장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의 성경학자이고 목회자인, 그래서 틴델 구약 주석의 창세기를 집필한 데릭 키더너 목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방하심이로구나. 하나님이 바람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신처럼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실내에 부는 에어컨 바람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람과 함께 나를 심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시편 104편의 시인의 영성과 시인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서 불꽃은 번개나 화산 폭발을 의미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땅 즉 지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은 드러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땅의 물이 옷처럼 덮여있는 것이 바다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저 바다도 결국 우리랑 같은 육지인데 거기 하나님께서 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산들에서 들에서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자기 자리도 모르고 솟아오를 때에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빨리 바다로 향해 내려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가 오든지 아니면 샘물이 터지든지 모든 것이 바다로 가게 하셔서 바다에 모이게 하심으로써 산과 바다를, 들과 바다의 경계를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이 평지에서 솟아오르게 하시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경계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과 골짜기에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새들이 나르면서 지저귀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들판과 산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작은 민들레가 피어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원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피어있는 꽃이 없습니다. 그냥 부는 바람이 없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새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축을 위한 풀을 내시고 사람을 위한 채소를 내셔서 우리로 먹고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필요한 기본 양식, 동물들이 필요한 모든 기본 양식을 오늘도 주님은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드시고 마시고 입고 오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덕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농부처럼 어부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것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뜻하고, 기름은 우리의 거친 얼굴과 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양식은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을 플러스 원으로, 1 더하기 1, 1 플러스 1, 그 이상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심 덕분이라는 것이지.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들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식물들과 나무들까지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천국 정원사시라고 말합니다.

왜 백향목을 말합니까? 서남아시아의 가장 고지대에서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백향목이지만 그러나 그 키가 얼마나 높이 그리고 아주 큰 덩치로 오래도록 사는 이 백향목, 그 건조하고 높은 땅에서 이 백향목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가꾸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필요한 물을 흡족해 주시기 때문에. 저 산 높은 곳에 잣나무가 있고 잣나무에 학이 깃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지대에 산양이 있는 이유, 너구리가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천국 수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돌봄 때문이라고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19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는데요, 달을 통해서 사람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게 하셨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는 지구를 통하여 시간과 하루와 1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밤이 되면 동물들은 그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돋으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반대로 밤이 되면 쉬고 있다가 낮이 되면 나와서 열심히 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시간의 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잊게 하시고 일주일을 잊게 하시고 한 달, 1년, 우리의 전생을 잊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삶을 가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던 다윗은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가 숨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오묘하고 너무 풍성하고 놀랍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탄은 25절, 26절에도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과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크고 넓은 바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 그 모든 바다와 산에 거하는 생물들과 크고 작은 동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들이 다닙니다. 그 밑 심해에는 리버야단이라는 바다 동물,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이거나 신비한 바다 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27절에 보면 주께서 때를 따라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동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섬세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주님이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에서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도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정점, 최고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3절부터 35절을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6일째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피조세계가 있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가 있고 감추어진 우주의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시는 말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야말로 우리 자신이야말로 창조의 극점이다. 최고 정점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로 시를 마무리 짓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창조의 정점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문학가인 조지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이 말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를 썼는데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별들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온 우주는 쉬지 않고 창조주의 손길을 증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듣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이 자연이 침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 손에 들어도 지어지지 않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들꽃 한 송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을지 몰라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신이자 기자였던 월터 휘트먼이라는 분은 한 사람이 천문학 강의를 듣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도표가 나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별의 거리와 궤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강의실이 답답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의실에서 아무리 천문학과 별에 대해서 강의해봐야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탄과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의 영성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고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얼만지, 달과 지구의 거리는 얼만지, 꽃은 어떻게 피는지,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요 참 신비한 그 오묘한 자연의 신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도 당연하고 봄마다 꽃이 피어도 당연하고 새가 하늘을 날아도 당연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감격이고 감탄이고 감동이라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4편을 지은 시인은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구름을 보다가 저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다가 우리 하나님이 구름 타고 가시나 보다.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뺨을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심방이로구나. 저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들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그 시인의 영성과 그 시인의 시심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보다가 자연을 보다가 나 자신을 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렇게 외친 이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0: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눈이 떠여져 있어 주님과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여러분의 귀가 막혀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귀가 열려서 자연의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영성으로 찬송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은 스웨덴의 신자 칼 보베리가 그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다를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신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시편 103편에서 우리에게서 찬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 우주와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성도, 그가 성숙한 성도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의 찬송을 멈추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면서 그 찬양의 영성이 오늘 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다 있을 뿐 아니라 우주에 다 있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다 있고 저 산 높은 곳에 다 있는 찬양으로 하늘을 달리고 찬양으로 바다 밑을 달리고 찬양으로 산을 오르고 찬양으로 구름을 타라고 바람을 타는 그런 깊이 깊이 깊이를 가진 찬양의 영성자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리고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짊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기쁨보다는 염려가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여름을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감사.

네, 한웅재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지선의 음성으로 감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명령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찬양했고 하박국은 열매가 없어도 기뻐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보다 불평할 이유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

0: 네,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의 음성으로 행복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하나를 올려보십시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 찬송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백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1: 예, 그 영원한 날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 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실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찬양이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박신학 화야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킹스웨이 뮤직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CL 여성중창단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황주영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이무하의 그럼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다음 찬양은 믿음이 있으니 이화천복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드렸습니다. 질그릇같이 투박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속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0: 주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 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옛날 미국의 시카고의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땅에 큰 양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술 만드는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유명한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공장에 털을 닦아놓고 기공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내심 무디 목사님이 와줄지 걱정도 되었지만 정말로 무디가 와주었습니다. 드디어 무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는 강단에 올라서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 이곳에 양조장이 들어선다면 즉시 망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이 물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이 땅이 양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목사님의 기도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양조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가 만일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그곳에 양조장을 세웠더라면 그는 하나님 전에서 무척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복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찬양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손영진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서로 다투었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쥐고 태어나서 훔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해서 이름 뜻이 야곱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형님 에서를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간 부자 되겠다고 지극히 열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같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반열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그 힌트를 다음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한마디로 야곱의 죽음은 믿음으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축복자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찬양 듣고 더 말씀 나누시죠. 영어 찬양 음반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켄게일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았죠.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죠. 그런데 그가 훌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주하게 됐습니다. 황량한 벌판을 지나게 되었죠. 서산에 해가 지고 그는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꿈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열심히 삽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금 야곱은 엄청난 시련에 처하게 되죠.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던 자신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야곱이라 하는 이름 대신 승리자라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가 세겜에 살 때입니다.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에 의해 몸이 더럽혀졌을 때 그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야곱은 점차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앙적 고향인 베델을 다시금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서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훔치는 자,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속이 텅 빈 고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고목이 아니라 신앙의 거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뜨거움이 계속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도연님의 음성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창문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속에 야곱이 들어간 이유는 처음에 믿음은 연약한 사람이었을런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나이가 들어 병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으로 데려갑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여 축복의 샘물로 쓰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믿음으로 또한 자신의 후손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세상에 복을 베푸는 복덩어리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야곱의 축복.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후손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샘터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혈기,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불편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기보다는 저주를 쏟아붓는 어리석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가늘었습니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답니다. 시력도 나빴고 천식이 써 눈앞에 보여있는 촛불을 불어 끌 기력도 없었던 쇠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 속에 자랐습니다. 그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죠. 그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뉴욕 주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 뒤에 여러 요직을 거쳐 부통령이 되고 43살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그가 26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에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했고 1906년에는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를 축복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합시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앨범입니다.

야곱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21절 뒷부분에는 야곱은 믿음으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진실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과 허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아낌없이 기름을 부어 그 자리를 베델이라 부르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가족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형 에서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또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예배의 사람, 예배 최우선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한참 남북전쟁으로 치열할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바쁜 와중에도 주일을 성수하며 꼭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쟁 통해 주일날 예배를 마친 뒤에 사회자가 뜻밖에도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교회의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하여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각자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상자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교회를 받고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간절히 예배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링컨 대통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개조해 병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봉사, 구제, 교육, 선교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고요. 신앙이 점점점 자라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가지고 후손들을 축복했고요. 또한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끝으로 띄워드릴 찬송은 소리엘의 예배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색깔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되는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파란색은 우울을 상징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예전에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렀지요. 여러 가지 색깔의 빛 가운데서 빨간색은 빛의 주파수의 파장이 가장 길어서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와 충돌하고 사방에 흩어지는 현상인 산란이 적다고 합니다. 파장이 긴 빨간색은 산란되는 빛의 양이 아주 적어서 안개가 끼거나 연기가 나도 색깔이 대기 입자에 흩어지지 않고 가장 멀리까지 비춘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장 멀리까지 보이고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이는 빨간 빛을 신호등의 멈춤, 스탑에 사용한 것은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마냥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나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한 번씩 멈춰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추시고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해보는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보다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십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라고 해서 현실이 고달프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본문은 그가 계속해서 600여 명과 함께 도망다니며 피말리는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현실은 여전히 고달플 수 있습니다. 모든 환란이라고 말한 대로 그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환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에서 보는 바대로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근거리에서 쫓겨다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산 이쪽에서 쫓아오면 그들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의 군사가 산 저쪽에서 쫓아오면 그들은 이쪽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점점 더 옥죄오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계속 숨가쁘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도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던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잡혀 죽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일상에서 실천해서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원천히 my desire, that will I seek.
1: 나의 오직 하나의 갈망은 주님을 송축하는 거야.
0: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1: 그리고 내가 온 종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0: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만약에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겠지만 소금기 때문에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탐심이 바로 이 바닷물과 같다는 것이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를 갈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말라가고 허기져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 것은 바닷물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물인가요? 잠시 멈춰서서 내 영혼의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수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생명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갈급함이 해결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와 같은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경미의 생수의 강, 원웨이 싱어즈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재물의 많고 적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황금의 도시에 도착한 한 탐험가가 욕심으로 금을 너무 많이 챙겨서 배에 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는 무거워서 결국 가라앉기 시작했고 탐험가는 살기 위해서 금을 다 버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탐험가는 빈손으로 탈출하고 나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구나.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가져갈 수 없는 그것들,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 소중한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에레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옹기장이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현재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레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옹기장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현재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작은 입구의 병에 견과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손을 쑥 넣어서 견과류를 착 움켜주면 주먹이 커지면서 병 입구 밖으로 손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냥꾼이 다가와도요, 원숭이는요 끝까지 견과류를 놓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탐심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더 많이, 더 높이, 더 이걸 외치면서 꽉 쥐고 있는 그 욕심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와 영혼을 올가매는 덫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당신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류수영의 난 자유의 창문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한번 보세요. 모래는 아래로 계속해서 쏟아져 내립니다. 아무리 위쪽을 꽉 채우려고 해도 시간은 멈추지 않죠. 우리의 탐심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빠지는 모래를 막으려는 헛된 몸짓과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싸우려 할수록 시간은 흐르고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흔적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 모래시계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으신가요? 재물이라는 모래 대신에 사랑과 나눔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구하며 거룩을 구하며 나아가는 정말 꽉꽉 채운 은혜로운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이의 모래성, 지명현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초롬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희의 모래성, 지명현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초롬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밑바닥이 깨져서 보물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걷기만 하는 겁니다. 길 끝에 결국 도착했을 때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소유를 지키느라 정작 인생이라는 길 위에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이라는 이 보석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을 물리치는 법은 텅 빈 항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를 들고 함께 걷는 길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요,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걸어간다는 것,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우리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하나의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나비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에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간 동안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열매들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열매가 9가지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자비 그리고 양선 이 두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는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며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말하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함은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6주간 서머 스페셜이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참 갈망하죠.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비로우심은요,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송가만 들어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런 박애와 자비로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줘 주셨습니다. 이 자비로움은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과 동일한 맥락과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그리고 긍휼하심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어느 나라 언어의 찬양인 줄 아시겠어요? 네, 외국어죠. 스웨덴어였습니다. 아, 가사의 뜻을 알지 못해도 참 유명한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는데요. 이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이 찬양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좋아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고요. 인내로운 마음도 자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자비죠. 그 자비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빌 스윈스의 웨이터의 법칙에서는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고 후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누렸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일을 거들어주고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는 그런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줄라이의 사랑은 언제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우르체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니스 게인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일디보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 되셨나요? 분명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신 삶은 그 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죄에 빠져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

빛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나아가니 분명 삶은 달라졌겠지요. 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선, 생각도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랑을 더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같은 상황이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꿈꾸게 되면서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요. 오늘도 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오실 준비 되셨습니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전해드렸는데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게 그리고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 또한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일부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저 죽음으로 끝났던 삶이 이후를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영혼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우연이라도 들으시고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주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새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7727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사람의 기쁨으로 또 거듭난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새 사람으로 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은혜들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 하나님 은혜 나누고 계시죠? 오늘도 귀한 찬양과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남북한 귀한 날씨 정보도 필요하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대홍단에서 태어났고 대홍단에서 군대를 갔었고 거기서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12살 딸아이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이 말씀부터는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게는요, 한국에서 알게 된 교회 친구가 있어요. 정말 짓궂거든요. 계속 자기랑 같이 천국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먼저 가봐. 나 그리고 옆자리에 하나 내놔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봐서는 너무도 대단한 애국하는 친구입니다. 애가 셋이거든요. 애 셋 딸린 애엄마인데도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주여 주여 먹이시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 사람 죽였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야 무섭게 너 좀 그런 거 하지 마. 막 제가 그랬었어요. 한 번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느님이 잘 안 보여.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저를 제가 목감 신일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일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자 하고 저를 네 인도해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강대성 목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와서 그럴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이 찬양을 하면서 김일성 외치다가 한국에 와 와서 천주교를 갔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아 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 왜 내 탓이요? 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키가 160인데 정말 뚜껑이 열려서 162까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네, 제가 왜 내 탓을 외쳐야 되냐. 저 그래서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먹을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도 많아서 1분 1초가 나는 너무도 아깝다고 북한에서 못 먹고 힘들고 그렇게 살던 내가 여기 와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고 정말 세상 멋을 다 내고 살고 있어서 목사님께 막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요. 놀다 오래요. 네, 놀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승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냇 물이 흘러서 언제든 바다로 온다. 네, 지금은 방황하고 애돌아 올지라도 언제든지 수아 성도님은 꼭 우리 하느님과 함께 할 거라고 본인은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 이런 데 서면은 처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저를 대한민국

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감자 농사 기떡 먹히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감자만 먹으면서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정말 바닷물이 정말로 파란지, 기차 바퀴가 세 바퀴인지 고무 바퀴인지도 모른 채 17살까지 살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이었는데요. 땅마지기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로다. 네, 북한법으로 한다면. 네, 내 땅을 다 뺏어서 뭐 공동으로 나눠 쓴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 나와! 데리고 나가서 그날 심장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은 정말 대홍단의 첫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농가로 정말 지질이 구박받으면서 뭐 북한말로 한다면은 저희는 족대계층이었습니다. 네, 사상 개조가 되지 않는 계층.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요? 노동으로 김일성 그 김부자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물질로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바꿔보고자 신분을 탈피해보고자 첫 번째가 아니라 저는 감자를 먹기 싫어서. 네, 나는 이전 감자 좀 그만 먹고 좀 골방 지역에 가서 백미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가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북한은 17살에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도 갈수 없었어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학교 때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래 너갈수 있어. 가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영예군인이라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전상자 비슷하게 네, 의가사 제대되신 분. 근데 그게 6.25 전쟁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셔가지고요. 그런 전상자분의 손녀가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나도 군대 가겠습니다라고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네,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그러면 민간 부대로 가라라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삼지연 비행장을 지키는 일. 군대도 따뜻한 지역에 갈 수가 없이 다시 정말 백두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얼굴 되게 반들반들하죠? 네, 북한 주민들에게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홍단이라는 곳에서 정말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밑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정말 제 볼은 볼터치를 하지 않아도 360벌이 빨갛습니다. 얼어서. 그러던 제가 한국의 부티에, 네, 한국의 화장품에, 한국의 식이요법에 이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광고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요, 나를 보라. 내가 대홍단에서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근데 한국이 나에게 뭐 기회를 주는 거, 어디 가면 뭐 그냥 되는 게 있나?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나도 이거는 좀 미스터리긴 한데요. 하느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도 대상에 포함된 추가 관세를 추진하며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무기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안보 분야의 탈중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연임을 앞두고 측근 세력까지 잇따라 정리하며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군이 북한 방공망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전기를 오는 2034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 의료비 부담과 예방중심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차 운반선 적재 계획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며 해운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우리 연구진이 남극 물고기 연구를 통해 근감소증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백질 작동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반미 공동투쟁 월간을 맞아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상 교육을 강화했지만 주민들은 현실과 다르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국내 식품업계가 단백질과 스포츠 영양식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주요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법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와인과 시멘트, 하키용품 등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이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이 관세 정책에 맞서 보복 조치를 이어온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문제 등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추가 관세의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방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사실상 전면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와 핵심 광물 조달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이외 국가의 자재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과 원자재는 물론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 과정을 검증해 중국산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예외 규정이 남용되면서 중국산 자재가 국방 공급망에 계속 유입됐다며 앞으로는 국내 또는 동맹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안보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체계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는 미국과 동맹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자재로 생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사례로 한국 기업인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투자 계획도 언급하며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공산당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장기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권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기율과 인사, 군을 담당했던 핵심 측근 그룹 인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숙청되면서 권력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을 도왔던 공신들까지 정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정 인물에게 권한을 맡기기보다 여러 측근이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진핑 체제 3.0으로 규정하며 개인 권력을 더욱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파벌 형성과 인사 청탁, 정보 유출 등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고 대규모 인사 검증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당대회에서는 누가 승진하는지보다 시진핑식 1인 통치 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방공망과 지휘통신체계를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해 우리 전투기가 안전하게 작전지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1조 9천억 원이 투입되며 캐나다산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오는 2034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우선 기본형 두 대를 개발한 뒤 성능을 개선한 후속 기종 두 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도 최대 250km 거리에서 강력한 전파를 발사해 북한의 레이더 탐지와 방공망, 지휘통신 체계를 교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전자전 분야에서 미군 전력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한국형 전자전기가 전력화되면 독자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앞으로

전자전뿐 아니라 조기경보와 정보수집, 지휘통제 등 다양한 임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높은 의료비와 긴 진료 대기 시간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특히 미국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의 종합건강검진과 정밀진료가 새로운 의료관광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료 예약부터 검사와 치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큰 반면 한국은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미국인들은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과 세심한 진료,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도 건강검진과 산부인과 심혈관 질환, 갑상선 검사 등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23년 61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높은 기술력과 예방중심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의료 관광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차 운반선의 차량 적재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운 물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차량의 크기와 무게, 목적지와 하역 순서, 선박의 균형까지 모두 고려해 차량 수천 대의 위치를 정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먼저 내려야 할 차량이 안쪽에 있거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작업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동안 숙련된 전문가들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여 명의 베테랑 화물 감독원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차량 약 5천 대의 적재 계획 초안을 4분 만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첫 계획을 세우는 데만 6시간에서 10시간이 걸렸고 선적 도중 차량 목록이 바뀌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해 배 한 척당 전체 작업이 30시간에서 40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한 뒤에는 전체 작업시간이 15시간 정도로 줄어 약 52% 단축됐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중장비와 방산장비 운송에도 이 기술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차량이 인공지능이 만든 적재 계획에 따라 스스로 선박 안 재위치를 찾아가는 시스템까지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극지연구소와 가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남극바다에 서식하는 남극 검은 돌치를 연구해 근육의 재생과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단백질이 평소에는 근육 성장과 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육이 손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한 억제가 풀리면서 근육 재생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용 쥐에서 이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자 재생된 근육의 크기는 대조군보다 26% 커졌고 근력은 14%, 지구력은 3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단백질이 근육 조직에만 많이 존재하는 특성을 활용하면 기존 치료제에서 우려됐던 전신 부작용을 줄이면서 근 감소증은 물론 암으로 인해 근육이 감소하는 악액질 치료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 후보 물질은 전신 대사 장애나 인슐린 저항성, 발암 위험 등의 부작용이 한계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 직업 총동맹이 이달 말 전승절까지 이어지는 반미 공동 투쟁 월간을 맞아 전국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자본주의는 소수 특권층이 다수를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며 진정한 신뢰와 협력은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쟁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도 자본가들에게 좌우된다고 선전하며 김정은 총비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부 정보 유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강연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매일 힘들게 일해도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자본주의를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대한민국은 대체로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4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종일 비 소식이 이어지는 서울과

0: 강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춘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춘천 모두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모두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잿빛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충청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 24도, 세종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3도, 전주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요, 대구와 부산, 울산 2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울산 33도, 부산 31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8도, 함흥 27도, 청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도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경의 한 구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홍경희 씨였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만물의 통치자 사랑해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눈의 증거 아니 베어도 이와 침박 화요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0: 기도하는 이 시간 피아노 연주 찬송의 광민이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첫째 대목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0: 재판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 번 도와주면은 다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구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테너 류승각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 제인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이곳에 오셔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왕복 8시간 거리인 하나원까지 직접 가셔서 자격증을 따시고 지금은 매일같이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여정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맨 앞서서 첫 편에 우리 자매님의 고향이 함경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매님도 앞서 인사해 주실 때마다 함경북도에서 왔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고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고향은 어떤 곳이었나요?
0: 저희 고향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비록 나서 자란 고향이라 하게 되면 어쩐지 고향이란 이 두 글자 말을 옮기게 되게 되면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하다보다 좀, 어떤지 좀 불행하다 할까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0: 너무나도, 예, 제 인상에는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안 되고.
1: 선생님이 나오실 적이 고난의 행군을 지나서.
0: 네네네, 그러니까
1: 직접
0: 맞아요.
1: 그때를 경험을 하셨던 거죠.
0: 네.
1: 그래서 더 그때의 시간들이 짙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나도 그, 뭐 어쩐지 행복이란 두 글자를 뭐 번제 말해본 적이 없고 뭐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나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지.
1: 그러면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들, 그러니까 기억나는 고향이. 장면 장면들이 있나요?
0: 그래서 고향에서는 그저 기억나다는 건 좀 고생하다. 그래서 고생해서 그저 살던 생각밖에 안 나요. 거기서 그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1: 네.
0: 식구 진짜 대식구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던 일 고생하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장사하셨어요?
0: 아, 전 장사도 안 했어요. 그저 농장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 남편도 농장에서 일하고 저도 그저 농장원으로 일했는데 시부모님 두 분 저희 식구들 자식들까지 4명 6분 고난의 행군 고생하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근데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보내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농장에서 일하시는 중에 그러면 탈북을 감행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딱 결단하게끔 했던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다 나니 20대 시집을 가서 시집생활을 나이 어려서 시집생활을 하다 나니까 나 저의 기억 속은 그 쌩쌩 눈보라 부는 그 산길 언덕길에서 그저 소달구지를 몰면서 석탄도 나르고 그리고 그 나무도 하고 고생하다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 너무나도 살기가 험악하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중국이 한번 좀 이렇게 도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두 번 정도 도강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1: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0: 예, 중국에 가서 조금, 그러니까 중국에 저 친척이 있거든요. 큰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좀 방조를 받아봐야 되겠다.
1: 그럼 뵙고
0: 이렇게
1: 오셨어요?
0: 생각하고, 예, 가서 그 한 두 번 정도 도강을 해서 가서 친척을 만나보고 이러니까 그 방조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는 생각했죠. 이것도 남의 방조 받고는 제가 일생을

0: 살 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힘으로, 제 힘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 중국에 가서 한 1년, 2년, 돈을 벌어야 되겠다.
1: 아.
0: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사람 찾아가지고, 아, 가서 일자를 얻어주겠으니까, 아, 네. 지금 중국에 가서, 한 1, 2년 벌다고 뭐, 와도 괜찮다. 이런, 뭐, 이런 말도 들었지요. 그래갖고,
1: 그 아,
0: 그럼 나도, 예, 그럼 나도 1, 2년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오겠다고 남편과 약속하고, 아, 중국을 넘어왔지요. 넘어와서, 그 다음에, 처음에 이런가, 와, 일자를, 그 다음에는 일자를 얻어주겠는데, 아, 그럼 너가 말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 나는 말을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나, 아, 너 그럼 말을 배우자면 시집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시집을 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 한 6개월이면 말을 다 배우는데, 그럼 먼저 시집을 가서, 발리에서 시집 가서, 그 다음에 말을 배운 다음에 나를 도망치라는 거예요. 아, 도망쳐서 자기를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네가 말을 하니까 일자를 소개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나 쟤는, 예, 네. 솔직하고 뭐, 거듭이 가니까 그 말을 믿었지요. 아, 믿어서 정작 이렇게 시집을 가니까,
1: 네.
0: 아, 6개월의 말을 다 배운다는 건 또 거짓말이고,
1: 네.
0: 아, 그 6개월 동안에 제가 도망쳐 나온다는 것도 또 거짓말이고, 아, 그러니까 나, 또 거기서 또 제가 생각 바뀐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속였구나. 아, 이, 그 6개월 오간에 내가 말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도망쳐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이거 나를 다시 팔아먹는 그런,
1: 네.
0: 그러니까 나 협잡에 이렇게 속하는 거구나.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것도 아니다. 난 또 내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겠다. 또 결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가 남편분을 만난 것도 남편분이가 그러니까 나 간질병 이런 환자예요.
1: 아.
0: 아, 그러니까 나 거기에 또 살을 잡혀갖고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인데 아, 이런 사람을 또 내가 버리고서를 간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이 또 얼마나 되겠는지 그래도 네. 내가 이 곁에서 그를 봐주는 것도 사람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살다 나니까 또 자식도 한 명 생기고 그래서 그 자식을 보고 중국 땅에서도 이날 때까지 20년 세월을 또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시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 도리상 이 사람도 자기가 이 병을 만나기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식도 있으니까 나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가 또 그걸 응당한 걸로 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건 응당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저는 아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의 젊은 시절을 다 바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너가 내가 모든 것이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의 부모를 거두는 것도 또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생각하면서 제가 또 그다음에는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시기는 그래서 오직 자식을 보고 가정을 보고 그 불쌍한 남편을 보고 나의 생을 살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은 여생을 내가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갖고 아 아무래도 내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한국에 들어설 때도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이 나 앞에 몇 년이 되겠는지 저는 예약을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예, 남은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을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마지막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고 남을 위해서도 조금 더 보람 있는 일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여기서 그 와서가 여행 보호사

0: 일이 남들은 다, 아, 뭐, 벌써부터 그 일을 하는가,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그게 별로 제 생각엔 보람 있는 일을 같아가고 그 일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저한두달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나 재미있고 정말 즐거워요.
1: 아니, 이곳에 와서 나의 남은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빛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진짜 귀하다는 말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다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은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김영자 자매님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내 기억 속에 그첫 만남은 어떤 장면들인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루,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는 그 사랑을,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뇌졸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보는데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길목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함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물질 돈으로 어떤 경제 생활을 했는지.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 이곳 정착 10여 년 차에 접어들고 계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내돈내산의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지난 20일 5인용 압력밥솥에 5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압력밥솥에 58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1: 저도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 두 번째가 되거든요. 밥값만 산 지가.
0: 아, 정말요?
1: 네. 근데 그 전에 살 때보다는 값은 올라갔는데 네. 또 비교해 보면 그때 한 달에 탔던 월급에 비하면 또 그래서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0: 근데 비슷하지만 그 성능은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1: 네. 참 그 저 다양한 가격이 있긴 해요. 뭐 네. 더 싼 것도 있고 그 사실 저는 5인분 정도를 이 집은 샀죠. 항상 5인분 정도를 저는 써요. 왜냐하면 가족이 밥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하루 정도 먹고 또 새 밥 자꾸 해먹는 것도 괜찮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밥가마를 사는데 우선 그 밥가마 사면서 기준이 정말 밥가마마다 또 보면 가격에 따라서 질이 좋고 나쁘고 또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그 정도 되는 밥가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구매를 또 선택을 했죠. 근데 참 저는 밥가마 살 때마다 계속 북한 생각이 많이 나요.
0: 북한에서도 이 밥가마, 밥가마가 이 전기밥솥의 북한 말이잖아요.
1: 네, 북한은 전기밥가마 그랬죠.
0: 전기밥가마.
1: 네.
0: 전기밥가마를 쓰셨어요, 거기서도?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권은 못 써봤고
0: 네.
1: 북한 있을 때도 한국 거는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0: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친구들 속 이야기 되는 게 간부들이 이제 평양에 있는 주한 간부들 있잖아요. 외국의 외교관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 나가서 남조선 그 말하는 밥가마 좀 사오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밥가마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밥가마가.
1: 그렇죠.

0: 북한 있을 때는 북한 밥가마는 압력 밥솥이 아니고 전기로 밥을 해가지고 전기가 쭉 빠지다 보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물 있을 때는 100도에서 계속 물 끓이면서 밥이 되다가 그다음엔 물이 다 이제는 밥이 돼가지고 물이 없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열 감수기가 있어가지고 딱 떨어져서 전기가 끊어져요. 근데 그런 밥은 어떻든 간에 밑에 이제 누룽지 같은 까마치라 그러는 그런 게 앉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압력밥솥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밥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제 처음에 높은 열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뜸 들일 때는 뜸 들이면 김다 나오고 엄청 정말 그럴 때 보면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밥솥이.
1: 북한에까지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면 사실 뭐말다 했죠.
0: 그렇죠. 말하는 밥가마 북한에서 들어봤던 건데
1: 네.
0: 실제 제가 한국 와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처음에 쓰고 나서 한 10년 지나가니까 밥은 되긴 되는데 처음보다 이제 압력 강도가 좀 약간 약해져요.
1: 아, 밥맛이 좀
0: 조금
1: 달라진다.
0: 달라지는데
1: 네.
0: 북한 같으면 사실 그뭐더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1: 네.
0: 너무 입이 고급화 돼가지고 조금만 차이 나도 느껴져요. 근데
1: 네.
0: 밥을 할때그 압력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1: 그쵸.
0: 찰기라든가 정말 밥이 막 한국에서 밥 해놓으면 그밥 자체가 막 기름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게 밥솥에 그 밥가마를 할때 흰쌀밥용 버튼이 또 따로
0: 있죠.
1: 있고,
0: 맞습니다.
1: 네, 잡곡밥 버튼이 따로
0: 네, 저희
1: 있고,
0: 집싼 것도 마찬가지인 게
1: 네.
0: 그 잡곡, 그다음에 입쌀, 그다음에 또그 속도에 따라서 빨리 하게끔 하는 거 있고
1: 계속
0: 느리게 하는 거
1: 있고,
0: 계속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그중에도 이제 밥할 때도 밥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지금 어떤 밥할 때까지도 나온 것도 요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죽을 하잖아요. 죽을 할 때도 쓰게끔 죽도 하게끔 돼 있고 네,
1: 진짜요?
0: 엄청 발달돼 있어요. 너무 지금 발전돼 있어요. 그래 참 이게 끝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1: 근데 이렇게 밥솥의 종류만 해도 사실 가면은 수십 가지잖아요.
0: 맞습니다.
1: 또 어떻게 그걸 고르셨어요?
0: 그러니까
1: 딱 하나를.
0: 사이즈 크기가 다 다르고
1: 네.
0: 그 다음엔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1: 그쵸.
0: 다 말할 순 없어도 유명한 브랜드는 쿠짜 붙어가지고 땡땡 하는 게 쿠짜 붙은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1: 네.
0: 전에 썼던 것도 쿠땡 하는 다른 거 썼다가 이번에 이쪽 거는 또 어떨까 몰라서 또 다시 또 같은 앞에는 쿠인데 뒤에 땡 하는 그런 이제 또 밥가마
1: 네.
0: 샀어요. 근데 어쨌든 밥가마를 이제 두 가지 다 좋긴 좋았어요. 근데는 조금 예민한 게 이제 밥 쓰다 보면 그 박힌 같은 거는 한번 구매할 때마다 두 개는 예비로 줘요. 두 번은 교체를 하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박힌도 한국 그 박힌이 재질이 좋아가지고 꽤 오래 견디긴 견디는데 밥을 하루에 하고 나서 또 계속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수백 번 하고 나서 그 이제 몇년 계속 경과되면 그러면 박힌 자체도 이제 예비 박힌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박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전자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가 봐요.
1: 네.
0: 어제 10년 넘으니까 제 원래 이제 그 먹던 그 맛이 잘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대담하게 또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죠. 근데 제 기준은 밥잘 되고 기능도 좋은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멋진 것도 또 봐요. 아, 이거
1: 아,
0: 아주
1: 디자인이
0: 요즘 디자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디자인이라 그러지 않고 북한은 사는
1: 생긴 게
0: 미술 해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 이렇게 모양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겉모양 이렇게. 근데
1: 네.
0: 한국은 외래로 디자인 뭐 이래서 아주 그 예쁜 거참 이쁘게 생긴 그런 걸 이제 또 구매했죠. 근데
1: 네.
0: 참그 외관상 집이 나도 아주 그뭐뭐뭐 뭐랄까요 막 아주 그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게. 네
1: 색깔별로도 많잖아요.
0: 글쎄 맞습니다.
1: 하얀색도 있고, 약간
0: 네
1: 뭐 은색깔
0: 그래요
1: 은빛 도는
0: 맞습니다.
1: 것도 있고,
0: 아막
1: 분홍색도
0: 금빛 같은 거
1: 있고.
0: 이번에 산 것도 약간 좀 금빛 도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주 그
1: 진짜요?
0: 묵직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네
1: 어떤 밥 즐겨 하세요?
0: 아, 저희는 밥을 하는 게 북한은 백미가 제일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백미는 이제는 막그
1: 네.
0: 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 이제 밥을 할 때도 밥이 영양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건강 효과도 있으면 좋잖아요.
1: 그쵸.
0: 한국 분들도 보면 다양하게 이제 흑미 있잖아요. 흑미. 북한에서는 검은 쌀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미도 넣고 그다음에 차조라고 하는
1: 네.
0: 거, 그러니까 차기장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밤 있잖아요. 밤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밤도
1: 다양하게
0: 싸서 또 이제
1: 넣으시네요.
0: 예, 뭐
1: 네.
0: 툭툭 타게 가지고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문두문이 또 먹고 싶을 때는 그 옥수밥이 또

0: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북한의 억수는 짐승 키울 때 쓰는 사료용이다 보니까 누울은 이제 뭐 일반 그 사료용 그 강냉이를 먹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다 짐승 주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먹는 배급용 강냉이 쌀은 북한은 사료용을 사람 먹지만은 여기는 다 짐승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처럼 맛있게 먹으려고 그 찹쌀, 찰강냉이라 그런 거, 찰옥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팔잖아요. 그거 다 타게가지고 쌀을. 그거 조금씩 넣어가지고
1: 굉장하네요.
0: 밥하면 엄청 맛있어요, 또. 일반 백미보다도 오히려 이제 맛이 구수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에 저희는 또 파는 거 보게 되면 다양한 잡곡들, 거의 한 9곡미, 뭐, 그 다음에 13곡미 해가지고 잡곡 가위수만 해도 9가지 아니면 막
1: 그럼요.
0: 10가지짜리 이런 것들을 파는 게 있어요. 그걸 구매해서다가 그걸 이제 밥할 때 같이 넣는데, 뭐, 그 정도 같으면, 북한 같으면 그렇게 이제 잡곡 넣을 때는 잡곡 먼저 안 치고 하다가 뭐 입살을 넣던지 하지만은 여기는 압력밥솥이니까 동시에 같이 해도 다 같이 밥이 엄청 맛있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너무도 좋다,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아, 북한은 밥할 때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쌀을 어떻게 정미하는데 무슨 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와보니까, 아, 밥하는데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 그쵸. 저도 씹어본
0: 와,
1: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1: 돌을.
0: 북한에 있어 보면 저희 친구 아빠는 밥 먹다가도 돌이 나오면 그걸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라고 와닥 와닥 씹어가지고 막 그런 아빠도 있었어요.
1: 어머니
0: 야,
1: 탓이
0: 글쎄 말이야,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와 보니까 아, 밥가마도 좋지, 쌀도 좋지, 거기다 잡곡도 너무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천지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하고 또 지옥 막 그런 감이죠, 실제는.
1: 근데 이렇게 뭐 밥솥을 사용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 간격이 크잖아요.
0: 네,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이 북한 청취자분들은 아마 한국 돈 58만 원 하면 가늠이 안갈수 있어요. 근데 달러로 하면 좀 예하거든요. 근데 달러로 한 400달러가 조금 못될 거예요, 아마. 그 400달러 정도 벌수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 400달러면 엄청 커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400달러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게, 보통 지금 한달 월급이 4,000달러는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담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할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일시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하면, 할부라고 하는 거는 끊어서 내는 거잖아요, 몇달 동안. 근데 이번에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대로 결제해버렸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지금 저희 삶을 놓고 봤을 때 일상에서 너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루 먹는 게 밥이잖아요, 새끼가. 근데
1: 그쵸.
0: 그런 밥을 먹는, 밥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정말 너무도 이제 비교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먹는다는 게 엄청 귀한 데다가 또 주식이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 자체는 우리 주식인 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좋은 걸 쓴다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남한 청취자분들은 일상 중에 일상인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1: 누구나 매일같이 만나지만 정말 숨 쉬듯이 만나는 밥솥이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참 많지 않은데 오늘 또이내 돈의 산을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시편 84편의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보면 정말 이제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에, 참 이거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삶이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1: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돈내산그 소망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비 소식과 흐린 하늘이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도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황해도와 함경도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 한 줄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우리의 입술로 꼭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 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0: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있으셨지요. 세상에 혼자 있는 듯이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의 모든 풍랑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하고 깊은 평안이, 그리고 사랑이 부드럽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옥은 끝이 나고 아름다운 천국이 시작되지요. 모든 파도는 가라앉고 평화의 바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나를 얽어매고 수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안위를 가장 걱정하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주권을 가지시지만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강한 힘과 주권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소서, 그리고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루 나의 이기심이 나를 주도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를 보기 원합니다.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하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알고 그리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다툼이 일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다툼이 사라지게 하소서. 나를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해덩이가 되자고 했지.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실록의 숲이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우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자고 했지. 바닷가에 나가지 않아도 파도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탁 트인 희망과 용서로 매일을 출렁이는 작은 바다가 되자고 했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원하시죠. 내 존재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평화의 도구가 돼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호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려다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 기억하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러다 결국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하잖아요. 물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다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내 침묵하실지라도 결국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겠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오늘은 믿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7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이고요. 기다림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FM 98.1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평안의 하루를 허락하신 평화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인해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어제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열쇠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열어야 할 문의 열쇠가 되어주소서. 닫힌 문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때로 사람과 다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가 고치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연결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자리에서 화평의 길로 이끄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화평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소서. 온전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기다림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는 하루 되었으면 하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마음속 평화를 잊을 때가 있죠. 인간의 힘을, 우리의 힘을 더욱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평화를 누려야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기다림,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 이렇게 세 글자고요.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새로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별은 낮에도 있는데 유독 밤에 잘 보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이게 잘 들리지 않다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특히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인데 그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요. BC가 오래됐죠. 한 26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당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면서 많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에스겔은 그때 20대 중반의 청년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서 40대가 되도록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도 망했는데 아내도 죽었습니다. 가정도 붕괴되고 조국을 잃은 에스겔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절망을 지나고 있는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아 이걸 가만히 보라고 하셨는데 동쪽을 향한 성전 문은 앞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이용하셨던 바로 그 문입니다. 성전 앞문에서 발원한 그 물이 처음에는 동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바꾸어 남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 문 앞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물이 스며나왔다는 히브리어 파카는 마치 쏟아져 나오듯이 강력한 힘으로 물살을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차게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처음에는 작은 시내였다가 점점 깊고 넓은 강으로 발전하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천사가 줄자를 딱 들고 생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measure, 청량하기 시작하는데 1000척, 약 550m쯤 흘렀을 때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 발목 정도의 깊이였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깊이가 너무 깊어서 헤엄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근처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소스가 아무데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천사는 너무 깊어서 에스겔을 삼킬 듯이 커져버린 강 속에서 에스겔을 건져내서 강가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강줄기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 읽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기서 나무가 심히 많더라는 말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더라는 뜻일 뿐 아니라 질적으로 대단히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많은데 잎과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고 줄지어 서서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줄지어 서 이 강줄기를 타고 나무가 싹 서는 거예요. 사실 이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해 이르는 유다 광야 같은 곳인데 이 여기서는 이럴 일이 없는 곳이 이 메마른 광야가 사방에 이런 과실나물들이 핀 곳으로 된 유일한 이유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 때문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나무의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게 새 열매를 매달마다 맺는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과일나무가 매달 사시사철 비오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과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 과수원의 소유자는 떼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적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 비전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8절 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바다는 요단강 물이 흘러드는 사해를 말하는데 사해는 문자 그대로 Dead Sea,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다의 염분이 4%에서 5%인데 사해는 그것의 6배인 25%의 염분이거든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죽음의 바다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물이 살 수 없던 그 바다의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지역까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그림이 그 바다 속에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체가를 만드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바다를 만드셨고 10절에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고 했어요. 어부가 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곳에서 오래 거주하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 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과실이 있고 고기가 있으니까 거대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 때문에. 이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물이 점점 수위가 깊어졌다고 했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으로 발전했는데 물의 수위가 점점 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점점 커져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성한다는 뜻이. 이 7절에 보니까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그 강 주변으로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했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았다고 했죠. 그것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은 미약한데요, 한번 복음이 들어가서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성장, 인생이 변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과실나무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성격 안 바뀐다고 하지만 저는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병든 인격이 건강한 인격으로 바뀌고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고 더러운 생각이 깨끗한 생각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 바다의 물이 구절에 보니까 되살아나리라. Make fresh again. 다시 한번 fresh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쓰인 말이 히브리어 라파예요. 치유한다. 뭘 치료해요? 우리의 몸을 병든 걸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든 것을 치료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낫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는 이 라파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 생명수를 마실 때 진노의 자녀들이 사랑의 자녀들이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죠. 복음을 거절하면은 영적으로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과 자녀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발원지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쏘아줄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저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세상의 도시들은 큰 강줄기를 끼고 세워졌죠. 중국의 황하 문명은 양쯔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이 예루살렘은 큰 강이 없어요. 물이 흘러나올 데가 없어요. 오직 성전뿐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이 물이 생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생수의 강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모든 지역으로 흘러 넘쳤어요. 교회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이 은혜를 국경을 넘어서, 남녀노소를 넘어서 유대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고 모든 열방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생수의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자꾸 따라가라 그러시잖아요. 이걸 지켜봐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물줄기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을 우리는 전도의 하트, 선교의 하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양육 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전통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초청한다면 미셔널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됩니다. 학교, 직장, 카페, 지역사회, 온라인 공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통교회는 얼마나 교회 열심히 출석하느냐,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과연 뭘 하느냐,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삼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 이상으로 미셔널 교회는 일상 속의 제자도, 직업적인 소명, 가정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중의 삶이 주일의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통교회가 선교사는 해외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셔널 처치는 모든 성도를 자신들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봅니다. 미셔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보다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거지.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하고 못 살던 조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은 했지만 양반들이 묻어버렸던 그 언어를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부활시켜서
그를 못 읽던 70%

넘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글을 읽게 되었어. 천대받던 여인들, 백정들, 상인 계급들이 전부 다 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미션 스쿨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을 통해서 의료가 좋아졌고 생각이 깨치게 되었어요. 생활 습관이 변했어요. 음주, 도박, 축첩 같은 일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중단시켰어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하던 게으르던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습관이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나간 거죠. 교회를 통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진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잘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말 복음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처럼 그 이전에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등한시하게 된 까닭이 큽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서울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축을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뭐하는 땅이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흠뻑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 흘려보내죠. 세상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에 거꾸로 정도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세상과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야 돼요. 은혜는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간판도 걸지 못하고 새빵살이 하던 17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곳곳에서 둘러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힘으로 할 거야. 그렇게 될 때 약속의 땅은 참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살고 싶지 않아요. 초가삼간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왜? 우리의 예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도 에스겔이 살아났듯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향기로 쌓아올린 이 거룩한 공간이 주는 힘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선교 한국의 야성이 다시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물이 큰 강이 되고 거대한 바다를 바꾼다.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이 점점 큰 강이 되고 수많은 과일나무가 세워지고 죽은 바다가 바뀔 것이다. 그 말은 죽어가는 나라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애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주식이 대박 나가지고 큰 아파트 옮기는 거죠?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생기는 꿈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꿈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송파 지역이 복음화되고 서울이 복음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아시아로 이 붕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세계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일으켜 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시작이 일어나기

0: 를 주관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그랬더니 아 좋다 흔쾌히 또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2: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1침례교회 유기영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셔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이 사라지고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오늘 신청 찬양 있으시죠? 듣고 싶은 찬양도 제목과 함께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기다림,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기다림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내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가 많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내 침묵하실지라도 결국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 기다림하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다림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9277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멘. 4203님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의 자녀인 동화 동원이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 기다립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하시면서 기다림 0123님 남겨주셨네요. 0842님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잠언 말씀을 우리 전바 선교사 청취자님들과 함께 낭독하고 있죠. 잠언 16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유 남산교회를 섬기는 서영숙 권사입니다.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에 잠언을 낭독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신청하고 나서 잠시 걱정도 되긴 했지만 잠언 16장 3절을 읽으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에서 맡기라 라는 말씀을 제가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성령님께 맡기고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모두에게 울림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0: Summer Special
1: 방송 Summer Special
0: 함께해요. 시원하게 Summer Special.
2: 오늘은 잠언 16장을 장유 남산교회 서영숙 권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낭독해 주셨는데요. 또 은혜가 되죠. 16장은 핵심이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내 계획을 붙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내 뜻과 계획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세 글자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기다림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관심,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요.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 속히 내게 오소서. 나를 해치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제풀에 엎드러지게 하소서. 나의 몰락을 즐기는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하소서. 저들이 부린 술수가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하시고 혀를 차며 내뱉던 험담을 저들이 도로 듣게 하소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거듭거듭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은 꺾이고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소서. 어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잠시도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죽을 힘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소서. 나를 이 궁지에서 구하시고 우뚝 서게 하소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 내게 쉴 처소가 되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견고한 성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악당과 불량배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고달픈 시절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은 어려서부터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주께서 나를 요람에서 안으시던 날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이 몸 찬양을 그치지 않으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만 주님은 나를 의연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차고 넘치듯 내 입에도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늙어 연약해져도 쫓아내지 마시고 제 역할 못하게 되어도 되물 취급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내 뒤에서 수군대며 나를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도 저자를 버리셨다. 도와줄 자 없으니 당장 잡아 족치자 하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마소서. 어서 오소서. 내 옆으로 달려오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바보 천치로 보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손을 뻗습니다. 날마다 찬양에 찬양을 더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책에 기록하고 주님의 구원을 종일토록 큰 소리로 전하겠습니다. 쓸 거리나 말할 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신 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70편 1절에서 71편 1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24, 25절만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시간엔 위골된 야곱의 환도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사람만이 영생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복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고단한 삶을 살게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전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너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려 인생에 임하시니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너진 형상이 회복되면 처음 받았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샘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지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그런 능력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즉 세상의 문화 속성을 곧 자아를 버릴 때 하나님의 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버림의 절정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반석 위에 한번 누웠더니 그 다음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를 본 아비멜렉의 군대장관이 이삭을 향해 당신을 보니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겠노라 합니다. 이웃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웃이 누운 모리아산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대 순종으로 얻은 것이 백배의 결실과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완성입니까? 버림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붙들어야 합니다. 왜? 아담처럼 악한 것의 방해는 지금도 끊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야곱의 환도뼈 위골입니다. 야곱의 환도뼈 위골처럼 자신의 환도뼈가 무너져야 됩니다. 환도뼈란 자아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에서에게 나를 위해 짐승을 잡아 별미로 대접하면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기도하여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내가 양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내가 들어가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 이삭의 복을 받습니다. 그 후 에서가 알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 이 축복은 이미 나갔습니다. 때문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라고 기도해 줍니다. 이런 과정 후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누워 잡니다.

0: 베델은 야곱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춥고 덥고 짐승들이 있고 아마 그래서 내 신세가 이게 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울 때 은혜 받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면서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야곱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드디어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04명 자식 12명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요. 이렇게 하란의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돌아가라.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가라. 무려 20년 만에 귀향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에 야곱은 맨 앞에는 양떼, 그 다음은 자식, 그 다음엔 철을 세우고 제일 뒤에 자신이 망을 보며 섭니다. 아마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도 사기치려고 하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얍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비로소 두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환도뼈, 이것이 자아의 절정입니다.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처음 야곱처럼 베델에서 성령 체험을 했더라도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처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일시에 왔다 가버립니다. 성령 충만 계속하려면 이 환도뼈가 무너져야 됩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야곱처럼 주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입니다. 얍복강가의 야곱처럼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듯 세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이가 하나님의 삶의 공의 대상이 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호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0: 계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 연결 때

0: 우리 처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외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개척교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1: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표는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취업을 해도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할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함께해요.
4: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급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절기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지난주까지 레위기 다섯 번의 제사, 오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이 오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던 제단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시간, 우리의 달력으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하루와 한 주간 그리고 한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거든요. 예배와 일과 쉼과 또 우리의 일상의 가정생활까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 때문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고 또 삶의 무게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부터 이제 7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레위기 23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 빨리 달려 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일을 하거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멈추고 그 질서 안에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 일하고 또 멈추어 쉬고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입니다. 절기는 우리의 시간을 은혜의 기억으로 세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절기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강조하시죠. 두 번이나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강조합니다. 이 말은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날 골라서 만든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짜를 정하셨고 또 그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심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래서 주인을 호도하죠.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요. 여러분, 내 몸 아닙니다. 내 돈 아닙니다.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참된 구원을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자,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정해진 때, 약속된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해진 때와 약속된 만남,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려고 정하신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만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달력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지나갈 날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성회로 공포하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성회, 절기는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성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을 우리는 성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정해진 시간, 장소,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 공동체가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시간, 그 은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냥 단순히 지나간 날들, 지나간 사건들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절기들은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인 줄, 너가 어디서부터 나왔는 줄,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그걸 깨달으라,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절기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상처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은혜로,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당연하게 여기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듯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 예배 시간마저도 귀찮은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런 우리의 죄인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할 날,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뭐가 되냐면 세상에 끌려가는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달력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교우들에게 꼭 이 말은 잔소리 같지만 하고 싶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후에도 오세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공회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하셨잖아요. 오전 예배 드렸으니 오후 시간은 내 시간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석으로 배우십시오.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지키시고 그러면서 시간시간에 틈틈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조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천국 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실 겁니다. 너 시간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 휴일날 오전에는 예배 시간 드리고 오후는 따로 제 시간 가졌습니다. 그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의 날들을 계수할 때 넌 시간 어떻게 썼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에이, 아시면서 뭘 물어요? 그래,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나의 안식에 참여하거라. 여러분,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에서 안식일은 멈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절기, 7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은 이제 시작되는 7절기의 서론이 되는, 기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3절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신 뒤에 4절에서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뭐 이렇게 나오거든.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모든 절기를 받쳐주는 기본 질서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모든 절기를 받쳐주는 기본 질서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중요한 한때,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유월절도 한 번, 무교절도 한 번. 딱 절기는 1년에 중요한 딱 한때. 그때만 기억하면 된다면 안식일은 좀 다릅니다. 그 은혜를 매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주마다 새기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일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노동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와 배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가정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고 성도에게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감당했다면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바랍니다. 일에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워커홀릭 들어보셨죠? 계속 일해야만 되는, 일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쉬면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쉼 없이 일하는 것은 결국 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쉴 안식. 안식일에는 쉬라는 겁니다. 여기서 쉴 안식일이란 말은 완전히 멈춘다. 완전히 멈춘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된 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멈추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3절을 보면 멈추어라, 멈추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계명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을 계명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아십니다. 사람은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에게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완성은 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수고한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은 안식일 주님 앞에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로 거룩하게 올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한 시간들도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멈추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몸이 쉰다고 마음까지 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염려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안식,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다섯 번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절기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일곱 절기를 통해 주시는 안식을 진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이 다섯 번의 제사와 일곱 절기는 전부 예수님을 향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수고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멍에 아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 용서를 받은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공회로 모여 성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일 오전만 만족하시지 말고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나만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힘든 사람 함께 더불어 쉬는 사랑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 간에 서로 다투고 원한 진 일이 있으면 너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너 제물 들고 성전에 오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오너라. 그래야 네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나만 편하면 돼가 아닙니다. 지쳐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사랑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남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한 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죠. 예배는 세상에 빼앗겼던 시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잘못되었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서면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질서와 규모가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무너지고 어그러진 삶의 질서는 없는지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시간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거룩한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의 핵심 사상, 중심되는 명령이 나옵니다. 받읍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가지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오제사와 칠절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시간과 돈과 말과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맞추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먹고 또 장사는 어떻게 하면

며 부모와 어른들은 어떻게 대할지,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볼지, 이 모든 말씀들을 레위기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은 평일에 정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이 모든 삶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절기를 반복하게 하십니다. 받읍시다. 반복. 반복. 여러분, 매주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해마다 일곱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한번 설명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달력 속에 넣어가지고 매번 모이고, 매번 먹고, 매번 쉬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을 몸으로 배우고 익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절기가 돌아와도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형편이 다 달라져 있어요.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릴 때의 내 모습, 오늘 예배 드릴 때의 나의 어떤 컨디션, 지난주와 오늘하고 같으십니까? 다르지요. 한주 동안만 해도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또 새로운 죄를 짓고 또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과 해마다 드리는 절기를 매번 반복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감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매번, 매주마다, 매일 정직하게 말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받은 것을 나누는 이 반복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반복되는 순종이 만든 생활의 질서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거룩은 반복되는 순종이 만든 생활의 질서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반복이 결국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은 따로 받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부흥집회에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수기도 받으면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때부터는 거짓말도 안 하고 생활도 시간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부흥집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원 올라가고 많이 애를 썼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단회적으로 주시는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순종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활의 질서가 바로 성령 충만함,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너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면 성령이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 그게 거룩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가 반복된다고 같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우리는 보십시오. 지난주와 또 다른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도 매번 매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같은 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멈추어 서서 쉼을 가지는 것, 안식을 가지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절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교육에 아주 중요한 교육 방편이었습니다. 자녀가 절기의 의미를 묻습니다. 아버지, 유월절이 뭐야? 무교절이 뭐야? 왜 나팔절에는 나팔을 뿡 하고 불어? 장막절은 도대체 뭔데? 아빠랑 맨날 텐트 치고 나가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지내야 돼?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가르쳐 주죠.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식탁에서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뒷모습.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학교 공부 중요해, 공부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배 시간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뭘 보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결국 성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여행은 한 해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달력에 표시해놓고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은 이렇게 막 치밀하게 해놓으면서도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은 달력 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뭘 더 사랑하는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결국 우리의 달력은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스케줄표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일상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종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생활도 바꾸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장 22절에 가보면은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기 한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두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다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건 예배도 아니요 거룩한 삶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질서입니다.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질서다. 오늘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질서다.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질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한 질서로 살아나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제단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밭 모퉁이에 무엇을 남겨두었는가? 여러분의 밭 모퉁이에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밭 모퉁이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관심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약한 사람의 몫을 빼앗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지쳐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교회가 행사를 크게 하면서도 힘든 한 영혼을 놓친다면 그건 밥 모퉁이를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관계가 고치고 욕심이 줄이며 정직과 나눔으로 이어질 때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섯 번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섯 번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일곱 절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예배하고 평일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시간과 일과 관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복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사랑의 순서와 질서가 바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힘쓰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인 이 예배 시간 주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5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그중 새로운 생각은 겨우 5%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95%는 어제 했던 생각, 그저께 했던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생각을 돌려막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 반복되는 생각들 중에 걱정, 후회, 남에 대한 판단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제 기분 나빴던 일 오늘 또 곱씹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대화 자꾸 되새기고, 그러다 보면 뇌 안에 늘 같은 회로가 돌아가고, 그러니 하루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어제에 머물러 있으니까 말이죠. 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어제 했던 그 생각 오늘 다시 꺼내지 않기. 그 대화, 그 걱정, 그 후회 다 서랍에 넣어두고 오늘은 새로운 걸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뇌는